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0: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울산 땅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한국교회의 원로이시며 방송선교사역의 산 증인이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을 모시고 울산 땅의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는 시간.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열리며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전파사역의 간증,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통해 자세한 안내사항과 참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함께한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2839번님 오늘 새싹 달고 와주셔서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0973번님, 1924번님, 1481번님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11월 8일 집회에 동참하겠다,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11월 8일의 집회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샵 3927번으로 여러분 가능하신 시간 언제나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와 더불어서 자세한 안내사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함께 나눴던 오늘의 본문이었죠. 시편 8편 3절과 4절의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 제가 장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고, 지금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는 그런 저희가 뭐가 예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사랑을 가늠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큰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이니만큼 하늘의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괜찮은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끝곡 올려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하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이 있는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존귀한 성도. 다 함께 3절 말씀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제 자신을 보니까 존귀한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저를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까 존귀하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는 존귀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존귀 여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대요? 존귀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내가 어느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요, 내가 거룩해서도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려고 뭐 하신 거예요?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뭐가 됐어요? 부은 바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 같은 자도 귀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자도 존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보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내가 이제 존귀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존귀히 여겨주셨어요. 그 존귀함을 받고 보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고난을 당할수록 더 잘 믿는 사람이 존귀한 성도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실패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고난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오늘도 살아가는 이 시간도 위기와 실패와 말 못하는 고통 속에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찾아와서 주님께 의탁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도피성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남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같이 옆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밀려가지 옆에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저 산에서 일하면서 나무를 베는 나무가 굴러가면서 뭐가 된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죽였어요? 그것도 뭐가 돼요? 부지 중에 죽인 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것이 BC 13세기에서 15세기에 만든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역사책에 보면 사마 마한 지난 변한 가야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었어요? 도피성이 있었어요. 참 그러고 보면 연관성이 없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한 군데 두신 게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동쪽 서쪽 합쳐봤자 강원도 땅만하거든요. 우리나라 강원도. 그런데 이 강원도 땅만한 곳에 우리 쉽게 말하면 태백산맥 좌쪽 우쪽 요단강 동편 서편 쪽에, 이 요단강 동편에는 저 북쪽에 바산의 골란, 그리고 중간에 길르앗 라몬, 남쪽에 베셀, 요단강 서편 쪽엔 남쪽에 헤브론, 중간에 세겜, 저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게데스, 게데스라는 지역이 몇 군데 있으니까 갈릴리 게데스라는 이 여섯 군데에다가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강원도 땅만한 크기에다가 적지 않은 곳에다가 도피성을 두신 이유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면 뭐 하려고? 속히 피하라고. 왜냐하면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움을 당한, 정말 죽임을 당한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법이 뭐가 있으면 동일보복법이 있어요. 동일보복법이 있는 이유는 그것도 은혜거든요. 남이 나한테 하나의 피해를 주면 너는 하나만 갚아라 그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남이 나에게 하나의 이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나는 그에게 열 배를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게 동일보복법이고, 그래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도피성을 두신 거거든요. 근데 도피성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자기의 죄상을 그대로 고발해 이야기해야 돼요. 합당하게 부지 중에 어려움을 당한 것 같으면 그 성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있느냐?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간 이후에 그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면책특권이 주어져요. 그제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은 해에 면책특권을 받아서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원수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 제도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도피성 장치였거든요. 근데 종종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목회를 하다 보면 물질 때문에 시험당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어려운 거 시험을 당하면 그것도 하나님 핑계되고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또 믿음의 길을 걷다가 자기 자존심이 용납 못하면 자기 명예가 실추당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며 떠난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어렵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당할수록 누구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께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10대 중반에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40살 때 되거든요. 40세 왕이 되기까지 20년 넘게 누구의 칼날을 피해 다닙니까?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다니잖아요. 직접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와서 다윗을 향하여 모두 던져요. 창을 던질 때도 있었고 온갖 위기와 위협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권세를 잡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한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거든요. 수십 번 죽음의 위기 속에 놓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놓일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어린 나이에 나를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될 때 기름 부으시지 왜 진작에 기름 부으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사울의 칼날과 위협 속에서 살게 하셨으니까 탄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정말 위기와 위협 속에 그 위기가 자기 발밑까지 올 때라도 그는 낙심하거나 날망하지 않고 누구께 의뢰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께 있도다? 여호와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누구예요? 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은요. 아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저렇게 귀히 여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시험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나의 모로 삼고 피난처 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누구였다? 바로 이 다윗이었다. 그러게 시편 오늘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세상이여 내가 가진 물질이여 내가 가진 권세여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누구께 피하겠습니다.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만이 나의 도피성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가 된 평강성도들의 믿음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존귀한 성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복을 삼는 사람이 존귀한 성도입니다. 다음께 2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누구밖에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가 번성해지고 안정이 되어지니까 다윗도 이제 조금 정체기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은 다 국경에 나가서 국경을 지키고 있는데 근데 노년이 되어지고 나이가 드니까 하루는 성을 거닐다가 저 밑에 여러분 이스라엘 집들도 우리나라랑 옛날 한옥과 비슷해요. 미음자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벽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는 볼 수 있어요? 높은 곳에서는 아래를 볼 수 있거든. 다윗성은 위에 있었거든요. 저 밑에 있는 마침 성 밑에 있는 우리아의 집 자기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 거예요.
아름다우니까

이 다윗이 금방 첫눈에 빠져서 그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말잖아요. 아이가 임신할 것 같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그래도 집에 돌아가지 않으니까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잖아요. 요압에게 쓴 편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편지를 받거든 요압을 최전선에, 최전방에 보내서 그가 싸우다가 뭐하라? 죽게 하라. 참 못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음욕이 부릴 때 일어나니까 그 죄악이 죄를 낳고 죄악이 살인을 하게 되어지고 죄악이 자기 죄를 가리우고자 못된 짓을 하던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저렇게 은총을 입은 다윗도 죄를 범하는구나 하고 나단을 보내셨어요. 나단이 보내서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죠. 임금이시여, 어느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는데 마침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은 잡지 않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갖다가 뺏어다가 손님을 접대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왕에게 말하니까 이 다윗 왕이 노를 바라죠.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단이 말하죠. 바로 그 못된 부자가 당신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지적질을 당하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별 방법을 다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시가 시편에 몇 군데 있거든요. 탄식시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을 범했는데 바라고 원하기는 네 왕위를 폐하지 마소서. 나에게 건강의 문제를 삼지 마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 이 왕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주의 성신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바라고 원하기는 내 왕이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내가 가진 부귀영화도 아니고 내가 가진 명예와 채통도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오니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도 자기가 가진 거 놓지 않으려고 온갖 술술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안 지는 다윗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진정 무엇이 복인 줄 아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십니까? 내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고민합니다. 내 실수 때문에,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물론 그것이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복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 다시 2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인 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 이 존귀한 성도의 길을 걷는 자가 이 아침에 평강의 성도 한 분 한 분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 존귀한 성도입니다. 다 함께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본업도 있고 부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업이란 시간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으면 못하기도 하는 게 부업이죠. 그렇죠? 또 내가 자본에 여유가 있으면 부업을 할 수도 있고 여유가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부업 아니겠습니까?

0: 근데 사람이 부업에 내 인생의 전부를 절대로 걸지는 않습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부업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부업으로 삼게 될 때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산업과 잔의 소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본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왕의 직무도 본업이 아닙니다. 내가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본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나의 부업이지 나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본업임을 고백합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본업을 위해서라면 재산을 투자하고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것이 본업 아니겠습니까? 본업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잠을 덜 자서라도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업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부업으로 해요. 내가 여유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내가 좀 피곤하면 포기하고 내가 좀 건강하면 하려는 듯 하고, 여러분 그것은 본업이 아니에요. 부업이에요. 여러분의 본업은 세상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본업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부업이지 절대로 본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본업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 그저 어쩌다가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포기하고 내가 능력 있으면 하고 내가 능력 없으면 안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재능대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은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재능이 없어도 그 직무를 기쁨으로 감당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 감당한다? 그건 아니죠. 물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먼저 하면 기쁘고 귀한 거지만 내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넉넉히 감당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본업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어떤 일을 해보면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요 종업원의 일을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의 일을 본업으로 여기십니까? 부업으로 여기십니까?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득이시오 나의 분깃이시오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그것이 존귀한 성도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평강성도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월을 보내면 내가 주님 앞에 존귀한 성도로서 살고 있는가, 정말 인생길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자가 평강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나의 복이심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정무로 기업으로 삼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평강성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구 진성 6길에 위치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52-9114번, 052-252-9114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0: 저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 장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 어린이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0: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1: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0: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1: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0: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근데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1: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0: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1: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0: 어린이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저희 어린이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1: 어린이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어린이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화이팅!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원과 함께합니다. 우리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많은 분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말씀이죠. 우리는 늘 자유를 꿈꾸고 내 뜻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막상 손에 자유가 온전히 쥐어지면 해방감과 함께 정체 모를 불안감이 불쑥 고개를 듭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짚어냈듯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그 막막한 무게 앞에서 다시 어딘가로 숨어버리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반복하곤 하니까요. 인류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겠다며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자유를 꿈꾸며 내디딘 그 걸음 끝에서 마주한 건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과 결핍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헤매는 방황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스스로 모든 걸 짊어지려 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가벼운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아이빅 밴드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할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정작 목적지 없는 항해는 두려움일 뿐이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의 품이라는 확실한 닻이 내 삶에 내려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진리의 자유를 전파에 싣고 달려온 극동방송이 70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10월 17일에는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잔치, 홈커밍 데이 열리는 거 이제 모르는 분 없으시죠? 그날 오전부터 10시간 동안 쉼 없이 이어지는 특별 생중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 스튜디오로 오시면 저희 PD들 모두 만나보실 수 있고요. 70년의 시간 동안 북녘 땅과 온 열방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복음의 자유를 배달해온 하나님의 은혜를 한자리에서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 될 텐데요. 홈커밍 데이와 또 10시간 생중계, 홈커밍 데이 라디오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요. 또 잠시 후에는 그날 오후에 있을 특별한 음악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0: 힘찬 라디오 팝 인터뷰.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온 홈커밍 데이 앞두고 그날 오후에 있을 음악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극동방송 공연기획국의 최혜준 국장님, 70주년 TF 제주철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많은 분들이 날씨를 먼저 검색을 하셔서 문자 사연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고대하고 계시다는 사연들을 많이 보내오고 계신데요. 그 홈커밍 데이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음악회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어떤 라인업 있나요?
1: 네, 우선은 네. 먼저 말씀드리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예. 13개 어린이 합창단이 전국에서 모입니다. 와. 네, 그러면 몇 명인지 아세요?
0: 700여 명.
1: 그런데 이번에 또 OB 단원들까지 함께해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졸업한 친구들도 네. 같이 공연도 하고 홈커밍데이 즐기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한 거의 900명? 와, 가족들까지 하면 네, 1000명이 넘게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밴쿠버 선교 합창단, 밴쿠버에서 오는 팀도 있고 FEBC 사절단 윤형주 장로님, 김세환 목사님이시죠. 또 그리고 네. 조영남 씨 이렇게 같이 하는 세시봉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기대하실 무대 차지연 예.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가 함께하고요. 네, 그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제가 네. 소개를 좀 조금 이따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0: 요즘 공연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연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극동방송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너무 좋은 방송 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2: 네, 무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최희진 국장님께서 출연진 라인업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 시간에 경품 라인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 와우. 네.
2: 그, 뭐, 무료 정도가 아니고 오신 분들에게 네. 경품까지 드려요. 그러니까, 예. 뭐, 어디 보면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무조건 이득이 되는
0: 그러니까요.
2: 행사거든요. 요즘 핸드폰 이렇게 가을 되면 새 제품들 좀 나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네, 거기에 이제 접었다 폈다 접은데도 화면이 쫙 커지는 그런 그 핸드폰.
1: 아, 저 갖고 와. 싶어요.
0: 직원들도 네. 뭐 가능한가요?
2: 양보하시면 어떨까요? 70주년인데.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그 처음에 날씨 검색을 구형폰으로 하셨지만 공연을 보고 나오실 때는 펼치면서 주일 날씨를 검색할 수 있는 와. 기회가 오실
1: 그
2: 수 있습니다.
1: 그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2: 예. 기대됩니다.
1: 경품 추첨이 음악회 끝나고.
2: 끝나고. 중간에도 조금씩지만 음악회에 참석해야지만 이 화려한 라인업의 경품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0: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음악회까지 모두 관람해야 여기에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네. 새로운 사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1: 네. 그래서 한 오후 음악회가 4시 시작이니까 한 네. 2시, 3시에 오셔도
2: 뭐 좋을 것
1: 같아요.
2: 오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푸드코트 가셔서 간단하게 요기하시고 저희 극동방송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라든가 체험도 조금 해보시고 놀이도 좀 하시고 딱 저희 3시 넘어가면 음악회까지 보면 완벽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해봅니다. 라인업 아직 소개 안 드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1: 경품 라인업
2: 가장 네. 대표적인 네. 분 핸드폰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노트북도 있고요.
0: 네.
2: 그 탭이라 그러죠?
0: 태블릿 PC.
2: 갤러시 탭도 있고요. 와. 청소 요즘 또 먼지 때문에 청소 잘 하셔야 되는데 무선 그렇죠. 청소기 있고요.
1: 네. 이게 한 대만 주는 게 아니네요.
2: 네. 네. 무선 청소기도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네. 영국에서 건너온 그 머리 말리는 기계.
0: 네. 네. 네.
1: 저 이거 갖고 싶어요.
2: 네. 네. 에어랩 네. 또 선물로 있고요. 그다음에
0: 블루투스 이어폰.
2: 네. 준비되어 네. 있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레고 블록도 저희들 많이 준비했어요. 와. 레고도 하시면
1: 여러 명이 타 갈 수 있네요.
2: 네, 보니까. 뭐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부터 또 많은 분께 드리는 쌀 선물.
0: 와, 네. 실용적이네요.
2: 네, 네, 우리
0: 쌀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출연하시는 분들도 한 900여 분 정도 되시는 이제 화려한 무대지만 그 뒤에 바치고 있는 경품도 화려한 라인업으로 이 무대를 바치고 있다.
0: 네.
2: 뭐 아무튼 손해 볼 수가 없는 시간이 될 것이고
0: 엄청 바치고 있네요.
2: 네. 그래서 오신 분들은 너무 행복해하지 않을까. 기다림 중에서 네. 시험의 기다림도 있는데 어떤 행복한 분들의 표정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제일 소중합니다.

0: 소중한 기다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 예. 마음으로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벌써 네. 행복해지는데요. 이 토요일 아침부터 일찌감치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그 시간에 혹시 결혼식 같은 게 있으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그쵸. 개인 일정 마치고 예. 나서 한양대로 오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2: 네. 그럼요. 오후에 시간대마다 오시면 되죠.
0: 시간대마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조금 뭐 일찍 오셔도 되고 늦게 오셔도 되고 하루 종일 저희들은 축제로 한양대에서 맞이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개인 시간 소화하시고 네. 오셔서
1: 네. 맞아요.
0: 음악회도 보시고 경품도 네. 얻어가시고 하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음악회가 4시 시작이니까 또 이 시간에 딱 맞춰서 오셔도 앞에 네. 일정이 있으시면 네. 네 그렇게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1: 맞아요. 아침에 못 가니까 난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오후 중간 그렇죠. 어느 때나 오실 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면 경품은 다 오후에 있습니다.
1: 네. 지쳐서 먼저 가신 분들 네. 보내고
2: 네. 노천극장 야외 네. 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분위기 있고 좋을 것 같고 저녁에 노을빛 네. 노을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 저녁에 은혜와 감동의 그 현장에 여러분 계신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0: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그냥 네. 블루투스로 음악만 들어도 좋은데 라이브로 900명이 오는 네. 불러주는 네. 찬양을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네, 제가 프로그램을 진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요?
1: 네, 네. 소개해주세요.
0: 그 우리 찬송가 중에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직접 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0: 음악을 생각만 해도 지금 이렇게 흥분되는데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을 네. 기대하며
2: 네,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네.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0: 기대하며 네. 들으면 네.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2: 네, 우선은 극동방송 70년의 역사와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음악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아주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고적대 한 70여 명 전국에서 오. 저희 고적대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네. 또 마칭 퍼레이드 또 마칭 밴드 팀이 함께 그리고 여러 저희 뭐 극동의 캐릭터들도 만나보실 수 있고 재미있게 그런 퍼레이드가 한 3시 반부터 쭉 진행이 돼요. 대운동장에서 노천극장까지.
1: 극동 월드네요. 네.
2: 그래서 어린이들이 막 그 뒤에 좀 따라다니고 같이 행진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저는 네. 이 무대도 무대에서 펼쳐지는 연주는 아니지만 이 시간이 너무 기대되는
1: 저도요.
0: 게 고적대가 앞에 나가서 연주를 하고 아이들이 또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그 뒤에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네. 걸어가는 게
2: 네.
0: 너무
2: 풍경이 너무 그려지죠.
1: 추억이 될 것 같아요.
0: 예, 음악과 함께 네. 행진이라는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였지만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 그 교회에서 북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나가면서 이렇게 동네 아이들 이렇게
2: 한 바퀴
0: 모아가지고 네.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네.
0: 그런 기억도 좀 나고요.
2: 맞아요. 네.
0: 그래서 좀 되게 축제의 날이 되지 않을까. 저는
2: 큰 북도 당연히 오고요.
0: 그래서 음악회 시작할 때가 네. 너무 기대가 돼요.
2: 네. 그렇게 모습으로. 이제 퍼레이드를 통해서 알려요. 공연을 알리고 이제 처음 시작을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성자들의 행진으로 아주 멋지게 아주 고적대 공연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팀은 홈커밍데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팀인데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FEBC 한국노래사절단
1: 네.
2: 이거 뭐지 하실 텐데 이 팀은 1980년대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대한민국을 알렸던 분들인데요. 이번 홈커밍데이를 위해서 수십 년 만에 다시 모인다고 해요.
0: 와.
2: 멀리 미국에서 직접 오시고 네. 당시 불렀던 추억의 찬양곡들 들려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합창단이 오는데요. 여기는 한 140여 명의 네. 합창단인데 저희 극동방송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음악회도 되게 국제적인 것 같아요.
1: 글로벌 합니다.
2: 네, 그래서 아주 그 성가 찬양 합창제 때 히트쳤던 그런 성가 합창곡을 또 불러주실 예정이고 세시봉, 윤형주, 김세환, 조영남 씨는 오랜 그 시간 동안 또 극동방송과 특별한 인연을 맺어오신 분들이세요. 윤형주 장로님은 또 방송 진행도 오래 하셨었죠.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이분들이 뭐 요즘은 다 따로 공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따로 공연해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만한 분들이고
1: 맞습니다.
0: 근데 이번에 극동방송의 7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뭉친다는 거
1: 완전체로 네. 만나볼 수 있는 네. 기회예요.
2: 그리고 워낙

0: 재미있으세요. 토크도 재미있으시고 곡들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잘 많이 불렀던 그런 포크송도 있고 또 추억의 찬양곡들, 가스펠 곡들. 저는 사실 윤영주 장로님 곡 중에서 그 곡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곡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1: 말씀하시면
0: 내
1: 물이
0: 물이
1: 변하여
0: 변하여 포도주 되네. 이 곡 처음 발표를 윤영주 장로님 하셨는데
2: 아,
0: 저는
2: 그랬군요.
0: 네,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이곡 불러주세요 했어요. 이번에 그 곡을 준비해 오시고
2: 와.
0: 네, 여러 가지 또 CM송 메들리도
1: 그날
0: 들려주실 테고.
1: 분위기가 가나 혼인잔치 같은 분위기도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아이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찬양할 수
0: 그러니까요. 네,
2: 있겠네요.
0: 그리고 또 극동방송 지휘자님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있는데요. 이 무대가 왜 특별하냐면 이번에 오비 졸업단원들이 이 무대에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오비
2: 뜻깊네요.
0: 중에서 성악을 우리 어린합창단 출신 중에서 성악 대학생들, 성악을 전공한 친구들, 그리고 이미 성악가로 활동하는 분들 여러 분들이 있으신데 이번에 같이 모여서 또 같이 좋은 곡들을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1: 저희 어린이 합창단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이 합창단에 했던 친구들은 벌써 30대 뭐 40대가 접어가는 분들도 계시니까 진짜 왕성하게
2: 그러네요.
1: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님들도 계시고 지금 성악 어린이 합창단 때문에 진로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게 돼서
0: 맞습니다.
1: 공부하고 있는 성악 학도도 있고.
0: 그렇게 하고 또 악기 연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가야금도 있고 뭐 난타도 있고 악기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2: 다양하네요.
0: 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성악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또 협연 무대,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그런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1: 어쩌면
0: 그리고
1: 홈커밍이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 그러네요.
0: 그리고 우리 뮤지컬 배우 차지현 씨의 무대에서는 워낙 요즘에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가진 배우로
2: 맞습니다.
0: 인기 있는데 제가 이 곡은 이분과 너무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렇게 추천한 곡이 있었거든요. 근데 흔쾌히 이 곡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곡이 무엇일까요?
2: 궁금해요. 그날 와서 확인할 수
0: 네,
2: 있나요?
0: 할수 있죠. 저희 군대 가면은 군대 군인분들이 워낙 많이 부르시는 그 곡.
2: 정답, 실로암. 각계전투.
0: 네. 이 실로암, 차지현님이 부르는 또 인도하는 실로암, 어떤 무대가 될지 관객들과
2: 너무
0: 호흡,
2: 흥겨울 것
0: 네,
2: 같은데요.
0: 함께하는 그 호흡이 너무 기대되죠.
2: 네,
0: 네,
2: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곡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형진 배우님도 함께 하시고요.
2: 특별한 조합이에요.
0: 네, 공형진 배우님도 크리스찬으로 또 요즘에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극동방송을 워낙 사랑하세요. 그래서
2: 너무
0: 이번에 함께 해주시고.
2: 감사하네요.
0: 네, 그리고 또한 가지 특별한 부분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는 작곡팀 아세요?
2: 샤방샤방.
0: 아시네요? 와,
2: 네.
0: 그 작곡계에 요즘 그 마이더스.
2: 핫하잖아요.
0: 네네.
2: 그쵸?
0: 예. 그런데 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작곡가 한 분이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출신입니다.
2: 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헌정을 했어요. 극동방송 헌정곡. 그래서 처음으로
2: 엄청나네요.
0: 발표가 되는.
1: 아, 초연을
0: 네,
1: 이번
0: 처음으로.
1: 대회
0: 예,
1: 때.
0: 70년 헌정곡인데 이 곡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차지현 씨의 무대로 목소리로 처음 만나보게 되는 그래서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아요.
2: 네, 너무 좋네요. 진짜 기대돼요.
0: 네, 참 개인적으로 저도 기대하는 무대.
2: 감사하다. 네.
1: 정말 그 프로그램을 듣고 나니까 이 음악회에 참석 안 하고 홈커밍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2: 얼마나 손해인가.
1: 진짜 단팥빵을 사서 밀가루만 먹고 안에 앙고를 먹지 못하는 그런 분 같다는 생각이
0: 근데 아직 안
1: 드네요.
0: 끝난 거 아시죠?
1: 그래요?
0: 그리고 이제 어린이 합창단
2: 네.
0: 무대가 피날레로 한 1시간 정도 쭉
2: 와.
0: 펼쳐지는데 나라사랑 축제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1: 그렇죠.
0: 사실은 저희가 뭐 수원하고 인천 지역에서 많이 열렸었지
1: 서울에서
0: 서울에서
1: 못했어요.
0: 한지는 조금
2: 정작.
0: 됐어요. 그래서
2: 그러네요.
0: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마 보시지 못하셨을
1: 소문으로만
0: 거예요.
1: 들었던 분들, 또 유튜브로만 보셨던 분들이 이번에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2: 맞아요. 그리고 전국 지사에서도 버스로 이렇게 엄청 몇백 명이 올라오시잖아요. 그분들께도 선물 같은 시간이 될것
0: 네, 우리 어린이
2: 같아요.
0: 합창단 역시 오비 댄스 팀이 또 구성이 됐습니다. 또 무용 전공한 친구들, 현대 뭐 힙합 댄스 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미 뭐 벌써 모여서 연습도 했었고요. 모여서 아주 특별한 저희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렇게 네. 오프닝으로 시작으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개성 넘치는 공연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0: 알록달록한 의상에 또 아이들의 힘찬 구호와 응원 또 응원 단장으로도 오비 단원이 함께 하면서 우리 관객들이 함께 극동방송 오직 복음 외치는 무대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데 통일 무대에
1: 네.
0: 전국 치어단, 네, 치어팀이 한 50명 정도 치어복을 다 입고 우리의 소원 통일을 부르는 그런 마지막 피날레가 준비되어 있고요. 한복,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한복 무대, 또 현대 무대, 극동방송 역사를 담은 테마 무대까지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700명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공연은 사실 평소에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아니라서
1: 그럼요.
0: 경험하지 못하셨 분들은 이번에 오시면 좀 깜짝 놀라실 것 같고 아마 웃다가 박수 치다가 어느 순간에는 가슴 뭉클해지는 감동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7시까지 함께 하게 되시지 않을까. 네. 제가
1: 맞습니다.
0: 너무 사랑을 했나요?
1: 아니, 근데 과장이 아니라 저는 뭐 여기 직원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린이 합창단의 연합 무대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서 안 보신 분이라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추천을
0: 네,
1: 드립니다.
0: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꼭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은 어린이들이 공연하는 무대잖아요.
1: 맞아요.
0: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여주고 찬양의 은혜도 받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네.
1: 네, 이렇게 초대드렸는데 이래도 안 오시겠습니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렸고 끝으로 초대의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우리나라 역사를 5천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이 5천년 중에 하나님이 하나를 꼽는다면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복음이 접해지고 한국 교회가 막 성장했던 최근 70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빛난 시간. 그때 저희 극동방송이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오셔서 한번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즐겼으면 좋겠고 함께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 감동입니다.
2: 네.
0: 네, 정말 우리 관객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또이 공연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고 그 수많은 목소리가 하나 되어서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기온이 그 저녁 되면 조금은 떨어질 것 같아서 외투를 꼭, 음악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외투를 꼭 챙겨 오셨으면 좋겠어요.
2: 네, 낮에는 뭐좀 다니고 반팔로도 다녀도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인데 해가 지면 갑자기 좀
1: 그럴
2: 추워지잖아요.
1: 수 있죠.
2: 예, 그래서 좀 바람막이 잠바 정도는 챙겨 오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1: 네. 네, 그날 감동적인 그 무대에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토요일 홈커밍데이 음악회 준비하고 계신 극동방송 공연 기획국의 최혜순 국장님, 70주년 TF팀 제주철 국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힘찬 라디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비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할렐루야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3875-480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꿈을 먹고 살지요 어린이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명촌 근린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신나는 놀이와 체험 부스,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전하교회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10월 25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의 저자 김희아 집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35국에 3331번, 지역번호 052 235에 3331 울산 전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21세기 울산공동체운동에서 제12회 울산시민 대화합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울산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화합의 장으로 마련되는 이번 음악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2국에 1365번, 지역번호 052

292-1365 사단법인 21세기 울산공동체 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선교합창단에서 창단 4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11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 중구 문화의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제21회 은광 아기학교가 열립니다. 보호자와 함께 아기의 전인적 양육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입니다.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수업 후에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합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울산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실 막상 전하려고 보면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크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창조되었는지 이것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겪고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풍요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그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이다. 그럼 왜 단절되었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윤리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본질적인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풍요가 끊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갖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면 혹은 열심히 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룩의 기준에서는 그 의마저도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도 내 의로도 혹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 인간의 행위, 철학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0: 그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려진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빠진 자에게 1분만 해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질병에 시달리도록 고통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왜 당신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초청할 수도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하시고 그 풍요와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고승혜 목사님의 전도 꿀팁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빵 좋아하시나요? 저는 빵집 앞을 지날 때면 가끔 빵의 고소한 향기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곤 하는데요. 빵은 참 신기합니다. 밀가루와 물, 이스트가 만나서 반죽이 되고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따뜻한 빵으로 완성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이 빵과 닮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기상큰숲교회 이태호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프닝에 빵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예. 목사님 혹시 빵 좋아하세요?
1: 예,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문제입니다.
0: 네. 아, 정말요. 예. 빵의 그 매력에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죠. 예. 아, 이 갓 구워진 빵의 고소한 향기를 맡으면 저도 참 발걸음을 이렇게 멈추게 되는데 제가 워낙에 저도 빵순이다 보니까 예. 아, 이 빵을 통해서도 또 기쁜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1: 예, 그렇군요.
0: 네. 오늘도 참 우리가 이런 갓 구워진 빵의 고소한 향기를 멈추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 향한 감사와 찬양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이렇게 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1: 아멘.
0: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기도해 주심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께 아뢰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근능의 손길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많은 제목들 아버지 기도의 그 모든 소원 간구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0: 주여.
1: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 예.
0: 기장큰숲교회 이태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요.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면서요. 찬양한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10월 14일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0786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랜 투병을 하시다가 엊그저께 저희 형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마비가 돼서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만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요. 저희 형부가 이제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0: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예.
0: 네, 목사님. 형부가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집에서만 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예. 너무 저도 함께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요. 예. 우리 0786번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말 아픔 없는 그 천국에서 행복하시잖아요. 예. 그 마음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오랜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또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 기도 제목이
0: 네.
1: 제 마음에 또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요.
0: 네.
1: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질병도 없는 그런 편안한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서 이제 편한 그런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오랜 투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불러가신 0786님의 형부 되시는 분을 보내며 또 우리 0786님이 또 형부가 세상을 떠났지만 몸이 마비되어 가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아뢉니다.
0: 주님.
1: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이제 형부가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또 질병이 없는 편안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이렇게 아픔을 당한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0786님의 또 언니와 또 모든 그 가족들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을 떠날 그날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남은 삶을 더 아름답고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0786님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그 육신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0: 아멘.
1: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마비된 모든 육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근세로 메가노니 회복되고 풀리질지어다.
0: 아멘.
1: 주의 능력의 근세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주님.
1: 하나님께서 은혜 가득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0: 아멘.
1: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우리 0786번님 보내주신 기도 제목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1: 아멘.
0: 아멘. 우리 0786번님 뭔가 직접 내가 가볼 수가 없어서 내 환경에 너무 지금 마음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천국 소망 바라보시면서 우리 형부와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0786번님의 마음 가운데 샬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10년 전 장로 장립 전에 사명받아서 대구에서 신학공부와 개척교회를 섬기신 이모와 이모부 내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과 대구북구청에서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새로운 사역지가 정해진 이후에 그간 잘 관리되어 온 교회 예배당 건물과 그 사역을 이어받을 분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당과 시설을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음 사역자분들을 위해 온전히 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잘 관리되어 온 이곳이 교회나 선교단체 등 복음을 위한 기지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 기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1: 예.
0: 뭔가 사람의 어떠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또 좋은 예. 만남을 허락해 주셔야 할 것 같죠?
1: 예. 참, 마음이 너무 또 이 분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보통 이렇게 후임자에게 건물을 아니면 또 교회를 물려줄 때 또
0: 네.
1: 이렇게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곳도 있긴 있는데
0: 네.
1: 예배당의 시설에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온전히 드린다라는 이 기도 제목 보면서 참
0: 네.
1: 마음이 감동이 되고
0: 네.
1: 또 하나님께서 이곳이 교회나 선교단체 같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0: 그런 사용함이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러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익명의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모와 이모부 내가 그동안 정말 사명을 받아 공부하고 또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또 이제 작은 도서관 사역까지 감당했는데 이제 새로운 사역지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동안 잘 관리되어 왔던 교회 예배당 건물과 또 사역을 이어받을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문이 열리고 또한 찾아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합당하고 정말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후임을 보내주시기를 바랐고 남나이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그러한 시설에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이 하나님 이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와 또 선교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랐고 남나이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익명으로 우리 구하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이모 이모부 앞길에도 하나님, 그 목사님의 목회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1: 아멘.
0: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순적한 만남을 하면 창세기 말씀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조로운 만남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죠.
0: 아멘.
1: 네, 우리의 만남과 발걸음을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익명의 성도님께서 계속 기도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잘 또 순적하게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딸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신랑도 곧 있으면 인사 발령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직원분들과 트러블 없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가장 먼저는요, 우리 따님께서 다시 교회로 발걸음이라는 말씀을 보니까 잠깐 또 교회에 방학 중이신 것 같아요.
0: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신랑분께서 또 인사 발령이 곧 있으시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잘 이렇게 직원분들과 트러블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시편 9편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다.
1: 아멘.
0: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홍칠님이 또 우리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주를 찾으면 반드시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그런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 907님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또 따님을 위해서 인내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907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이 잠시 하나님을 다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907님의 따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심령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지금 잠시 방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따님

0: 을 다시 믿음 안으로 또한 교회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랐고 남나이다.
1: 아멘.
0: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고 주변에 많은 주위에 많은 그런 친구나 또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인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랑도 곧 있을 인사발령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직원들과 트러블이 없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변에 좋은 그러한 직장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일하는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부모님의 그 기도는 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잖아요.
0: 예.
1: 그래서 우리 9507번님의 그 마음과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요. 여호와 로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따님분을 꼭 그 정하신 때에 교회로 다시 발걸음할 수 있도록 하실 거고요. 또 인사 발령도 잘 되실 겁니다.
0: 아멘.
1: 저희도 9507번님의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장큰숲교회 이태호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요.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아멘.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참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모든 청취자분들도 주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또 기쁨으로 오늘 하루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2642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임선욱 권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임선욱 권사님의 어머님은요, 82세시고요, 이성자님이신데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온몸에 독소가 가득해서 혈액투석을 하셔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치료를 통해 잘 회복돼서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함께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642번님께서는 또 이런 교회에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데요. 아, 우리 이번에는 또 임선옥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 성자님께서 또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아 뭔가 어떠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목사님 사실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영혼 구원과 함께 또 더불어서 영육간에 모두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0: 아, 네.
1: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라고 아, 네.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구원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0: 아멘.
1: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2642님 기도 제목이 참 하나님 감동과 은혜가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임순옥 권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0: 주여.

0: 우리 이승자님 이렇게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온몸에 독소가 가득하여 혈액투수까지 해야 되는 그런 진단을 받고 입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1: 네.
0: 아버지, 이 혈액투석 하는 가정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번잡한 그러한 또한 가정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치료의 손길, 권능의 손길이 우리 이성자님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투숙과 이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성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인생에서 다시 만나는 놀라운 그러한 기간이 되도록, 그런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 주님.
0: 임순옥 권사님도 기도할 것이고, 또 이룩사위님,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이렇게 또한 아름다운 중보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여기사 특별히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을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 이륙사이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 또 이성자님을 위해서 꼭 역사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무엇보다 정말 영혼 구원 가장 중요하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성자님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부산대 앞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부산호외대 학생들에게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나눠주는데요. 오늘도 11시 30분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지금 11시 31분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받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도시락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이 함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또 목사님께서 기장에서 또 오시잖아요. 또 이렇게 부산에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더 뭔가 마음이 쓰이실 것 같아요. 네.
0: 같은 부산권인데,
1: 네.
0: 참 기장하고 부산대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1: 그쵸.
0: 그래도 부산에서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또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참 울산 극동방송이
1: 네.
0: 전국적으로 말이 나은
1: 맞습니다.
0: 것 같습니다.
1: 또 전국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울산극동방송인데요. 또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신 대로, 또 도시락과 함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부산에 있는 부산대 앞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익명의 성도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또 이렇게 부산 외대 학생들에게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나누는 아름다운 도시락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락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도시락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1: 아멘.
0: 육신의 양식이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전하는 그러한 도시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섬김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도시락을 받는 많은 학생들이,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젊은 이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1: 아멘.
0: 도시락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역사가 있는 도시락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익명의 성도님이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 어여삐으시고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아름다운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고남나이다. 아버지,
1: 아멘.
0: 이것을 통해서 만들고 섬기고 베푸는 교회와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또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손길이 행복한 그러한 봉사와 행복한 복음 전함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0: 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허리 협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협착이 회복되게 하셔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예, 우리 9215번님.
0: 네.
1: 참 번호가 참 많이 낯이 있는데.
0: 네, 맞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915번님은요, 남편분께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데, 예. 그 남편분을 위해서 늘 이렇게 예, 기도 제목 보내주시잖아요. 예, 예. 아, 그런데 남편분께서 지금 최근에 허리 협착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함께 또 긍휼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 우리 시편 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세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우리 허리 협착이 고쳐 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9215번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소원을 아뢰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허리 협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허리 협착을 붙들어주셔서 그 허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고쳐 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근세가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은세로 그 허리가 펴지고 모든 협착 부분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근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이 붙들린 그런 우리 남편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0: 주님.
1: 아버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고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0: 주님.
1: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915번님의 기도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셔서 기쁨이요 감사요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남편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15번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그 입술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증거하게 되는 그런 간증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따뜻하게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기장큰습교회 이태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울산 땅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한국교회의 원로이시며 방송선교사역의 산증인이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을 모시고 울산 땅의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는 시간.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열리며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전파사역의 간증,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백세 때 아들을 얻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헤스기야 왕의 기도가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통해 자세한 안내사항과 참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비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할렐루야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3875-480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꿈을 먹고 살지요 어린이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명촌 근린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신나는 놀이와 체험 부스,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전하교회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10월 25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의 저자 김희아 집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3331번, 지역번호 052-235에 3331, 울산 전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21세기 울산공동체운동에서 제12회 울산시민 대화합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울산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화합의 장으로 마련되는 이번 음악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국에 1365번, 지역번호 052-292-1365, 사단법인 21세기 울산공동체 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리아 선교 합창단에서 창단 4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11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축복, 주의 동산으로 등 친숙한 고전성가를 비롯해 마크 헤이즈의 불 속에, 우효원의 가라모세 등 성경의 이야기와 신앙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합창곡을 선보입니다. 창단 4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연주회는 전석 초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제21회 은광 아기학교가 열립니다. 보호자와 함께 아기의 전인적 양육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입니다.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수업 후에는 점심 식사를 함께합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울산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0: 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울산 땅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한국교회의 원로이시며 방송선교사역의 산 증인이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을 모시고 울산 땅의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는 시간.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열리며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전파사역의 간증,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헤스기야 왕의 기도가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통해 자세한 안내사항과 참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아,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1: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 5학년 때 한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0: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1: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0: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0: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0: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1: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0: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이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0: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10월 1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우리에겐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민 여성 두 명이 중국에서 이동하던 중에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RFA를 통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아오며 어린 딸까지 두었지만 정식 신분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오다 어렵게 한국행을 결정한 건데요. 얼마 전 중국에 붙잡혔다고 하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혹시라도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까 싶어 걱정에 밤을 지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남과 북 곳곳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시간이 하루속히 매듭지어지고, 엄마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이산가족 또 실향민이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죠. 주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들으시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오해피데이 출석 인사를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함께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오 해피데이 출석 인사 또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찬송,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추억의 찬양 메들리 함께 할게요.

맑은 날씨 즐겁게 일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0782님, 오늘 첫 번째 출석 인사 고흥에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싹회원 0553님 찾아와 주셨어요. 복음 통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힘찬 오후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찬 오후에 복음 통일을 향한 믿음의 선포를 나눠주셨는데 이 오후는 무엇을 하며 어디서 또 보내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0553님, 먼저는 저희 출석 인사 선물 나눠드릴 텐데요. 앞으로도 OFDAY 많이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8845님. 그러면 이 소망으로 지금도 바로 감사의 제목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번 세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저는 8845님에게 감사의 도전을 받음에 감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통일의 소망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 와, 그리고 0113님의 이런 문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감사해요. 아버지가 90대신데 고향이 황해도이신 실향민이십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을 북한에 두고 혼자 남한으로 오셨는데 지금까지 고향을 못 가고 계시네요. 주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오신 가족과 전쟁 때문에 생이별해야만 했던 이산가족, 실향민, 그리고 탈북한 형제와 자매분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물정 1069번으로 이렇게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신청 찬송 또 축하 사연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세요.

운전 중이라 정차하고 문자 보냅니다. 8845님. 가을 햇빛을 보는 것도 그 은혜의 감사, 극동방송을 듣게 하신 것도 감사. 감사가 있게 하심도 감사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정차까지 또 해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자 한자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8891님은 여기는 부산 남포동입니다. 통일이 되면 낮은 선봉 전파선교사로 극동방송에서 파송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장인 어르신이 실향민인데 지금 구순을 넘기셨어요. 살아생전 통일이 되기를. 북한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 우상숭배가 무너지기를 강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아마 통일을 두고서 계속해서 전파선교사로 함께 하시면서 실향민이신 장인 어르신의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북한의 우상숭배가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지길 기도하는 이 강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를 계속해서 기다리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을 듣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하셨던 6721님. 안성 맞춤의 도시 안성시에서 청취하고 있어요. 5살 딸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농장에서 점심 준비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매일같이 듣고 계신가 봐요. 6721님 육아까지 같이 하시면 참 분주하실 텐데 극동방송과 그 하루하루를 함께 하시고 또 나눠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0553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신청 찬송도 보내주세요. 축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OFP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 뼘 차이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찬양 후에 만나볼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앞서 오프닝에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정식 신분 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던 탈북한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신분이 드러날까 늘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때로는 말투나 행동도 주변 사람들과 비슷하게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흉내를 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흉내를 낸다, 남의 흉내를 낸다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1번 입내피다. 입내피다. 2번 마음을 누긋히다. 둘 다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저는 둘 다 북한에 있는 표현인데 남을 흉내내다라는 이 표현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이 될까요? 1번이 입, 내, 입술할 때 입, 내면할 때 내, 입내피다. 2번이 마음을 누긋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함께 해주세요. 샵 1069번이고요. 인천에서 우리 참여해주신 새싹 회원 0553님도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내주신 2261님도 한뼘 차이 정답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누군가를 따라하고 흉내를 내다. 중국에서 이렇게 신분 없이 몰래 살아가야만 하는 북한의 형제와 자매들, 특히나 자매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흉내를 내고 거기서 눈에 띄지 않게 생활하는 경우도 많은데, 혹은 또 북한 안에서도 친구의 흉내를 내고 누군가의 흉내를 낼 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그 흉내를 보통은 표현을 하죠. 입술로 내는 어떤 그 남의 흉내를 내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입내피다, 2번 마음을 누긋히다. 오늘의 이 투표연, 이 북한어 표현만 봐도 남과 북의 표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아주 잠깐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통일됐을 그때 우리가 좁혀야 하는 간극이 좁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한 뼘을 좁혀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샵 1069번으로 정답

오늘 표현이 둘 다 너무 어려워요. 1번도 2번도 어렵지만 1번을 도전해봅니다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고요. 청주에서 남편 일 도와가며 듣습니다. 일하시면서 우리 0360님도 날씨가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정답 1번 도전해주셨네요.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4530님. 그렇죠. 말씀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행적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걸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입술로, 그리고 내면도 따라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한 뼘 차이, 북한에서는 남의 흉내를 내다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할지. 1번 인내피다, 2번 마음을 누구티다. 오늘 문제는 참 헷갈려.

참 헷갈리지만 인천에서 출첵하면서 이게 아닐까 하고 도전을 해봅니다. 5489님 헷갈리지만 잘 보내주신 것 같아요. 0016님은 정정합니다. 2번이요 라고도 해주셨는데 다시 정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 여러 번 해주셔도 좋아요. 신청 찬송도 여러 번 보내주셔도 좋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할 때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할 때도 입술로 먼저 기도하고 입술로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내면으로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러지 않나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요. 오 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차 믿음의 기업 아마나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1호 10의 그큰 일을 행하신 찬양까지 함께 했는데요.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 1번과 2번, 인내피다와 마음을 두구티다 가운데 정답은 1번, 인내피다, 인내를 피다였어요. 어렵습니다 하신 분들이 거의 세 분 중 한 분이 그러셨는데, 그래도 정답은 아주 잘 맞춰주셨어요. 오늘은 이 표현이 어려운 이유가, 더 전보다 어려운 이유가, 아예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음 듣는 표현이거든요. 흉내를 내다, 뭐 흉내내다, 따라하다, 비슷하게 행동하다, 뭐 이런 표현들은 많이 쓰는데, 이 표현 자체가 아예 어감이 달라진 경우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우리의 간극이 더 넓혀졌다는 뜻이겠죠. 2507님이 그래서 한뼘 차이 문제 정답을 2번이라고 보내셨어요. 2번. 오답이지만 생각보다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말이 많이 달라서 놀랐어요. 근데 통일되면 국어 배울 게더 많아질까요? 지금도 충분히 많은데 라고 하셨어요. 아마 서로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 더 넓어지겠죠. 국어도 영역이 조금 더 생기긴 하겠지만 표준어를 합의하는 그 과정이 조금은 길겠지만 표준어를 잘 배우고 그 방언을 이해하듯이 이해하면서 함께해야 될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게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입내 피는 닮아가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4530님도 정답을 잘 응용해 주셨어요. 동무 입내 피지 말아오 라고 했을까요? 하시면서 0258님은 북한말은 정말 날것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듣고 있어요. 오늘 오래오래 극동방송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여기는 여수인데 완연한 가을 날씨 가운데 북한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도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찬 방송 감사해요, 3204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평 차이를 나누면서 올피데이에 함께하면서 0553님의 이 고백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성령의 불이 평양 땅에 임했을 때처럼 다시 한번 북녘 땅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 복음 통일될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의 사명자임을 잊지 말라는 3380님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남과 북의 간극을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비난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그리고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 북한에서 나온 중국에 있는 제3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이렇게 누군가를 흉내내며 현지인인 척 다른 사람인 척 눈에 띄지 않고 숨죽여 살아가는 제3국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바로 서서 당당히 나올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개별 연락 드릴게요. 오 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비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할렐루야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3875-480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꿈을 먹고 살지요 어린이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명촌 근린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신나는 놀이와 체험 부스,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전하교회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10월 25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의 저자 김희아 집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3331번 지역번호 052-235-3331 울산 전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21세기 울산공동체운동에서 제12회 울산시민 대화합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울산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화합의 장으로 마련되는 이번 음악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1365번, 지역번호 052-292-1365, 사단법인 21세기 울산공동체 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선교합창단에서 창단 4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11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축복, 주의 동산으로 등 친숙한 고전성가를 비롯해 마크 헤이즈의 불 속에, 우효원의 가라모세 등 성경의 이야기와 신앙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합창곡을 선보입니다. 창단 4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연주회는 전석 초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제21회 은광 아기학교가 열립니다. 보호자와 함께 아기의 전인적 양육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입니다.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수업 후에는 점심 식사를 함께합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울산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죽지 않았습니다.

0: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울산 땅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한국교회의 원로이시며 방송 선교 사역의 산 증인이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을 모시고 울산 땅의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는 시간,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열리며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전파사역의 간증,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헤스기야 왕의 기도가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통해 자세한 안내사항과 참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그 시기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는 국경을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경이라고 해봤자 뭐 바리케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상의 선 하나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시비가 붙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 일이 벌어지고 이 국지전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국으로 끝까지 가보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1년에 그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사울이 얼마나 변질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전쟁의 영웅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울의 첫 번째 모습은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무엘이 보기에도 아주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이스라엘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할 만큼 그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고도 남을 자질과 성품과 믿음과 능력을 그가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그 중심에는 반드시 욕심과 욕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는 분명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던 것처럼 욕심과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가슴이 아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무너지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철로 만든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전 진영에서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고 두 번째는 요나단입니다. 그럼 나머지 군사들은 뭘 가지고 나와 싸웠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나 몽둥이를 가지고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큰 문제인데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군사의 숫자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군사의 숫자는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은 그거에 비해 너무 턱없이 적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전쟁은 사실은 하나만한 전쟁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로 전력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는 항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전쟁이 지금 벌어진다면 전쟁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서로 기싸움하다가 한쪽이 합의하고 끝나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전력을 가졌어도 전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전력을 속속들이 아는 기술이 아직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공위성도 있고 드론도 띄우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스트레스기를 띄우든지 뭐 하면 되는데 이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전력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뭔가 숨겨놓은 어떤 비밀 무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이 고대 시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 항상 이변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신복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 신복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이 말은 진짜 대단한 말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일, 너무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요나단은 뭔가 하나님께 사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 나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확실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목숨 걸고 한번 시도해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요나단이 그 블레셋 진현 한 복판에 들어가서 갑자기 칼을 막 휘두르는데 그 요나단의 그 칼에 20명 가량이 죽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전혀 싸울 만한 상황도 아니고 싸움이라고 하면 이쪽의 군대에 수십에서 수백 명과 아니 혹은 수천 명과 또 이쪽에 그 군대가 붙어야 이게 싸움인데 갑자기 두 명이 적진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니 아무도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쟤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칼 뽑아가지고 막 다짜고짜 쳐서 죽이니까 20명을 이제 쳐 죽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얕잡아 보고 있다가 한마디로 호되게 이제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래봤자 20명입니다. 이 앞에는 셀 수 없는 숫자의 군대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일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일이 이 뒤에 진영들은 그 장면을 못 보니까 뭔가 소동이 난 거는 알지 몰라도 더 뒤에 있는 사람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이 일이 뒤로 이렇게 소식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과장되고 보태지고 왜곡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블레셋 진영 전체가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벌벌벌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사무엘상 14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게 바로 이때였다는 거죠. 어떤 상대편의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문을 전해 듣고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귀에서 귀로 이어지는 그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시간에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사울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이야를 불러다가 이제 그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아이야는 엘리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고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그 나이가 되지 않은 제사장 아니었지만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가 이제는 제사장이 될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고 이 아이야를 부릅니다. 근데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다는 거죠. 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느냐? 이 전쟁이 너무 승산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신비한 능력을 좀 덕을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먼저 이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홈리하고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치렀던 전쟁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패했습니다. 전멸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마음은 하나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할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웃기는 장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적진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군대를 치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의 그 믿음과 그 용기를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 이런 상황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있다가 저 멀리서 그냥 언약궤를 갖고 와서 제사장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그 최전방도 아니고 그 멀리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 멀리서 보는 이 블레셋의 그 진영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군대가 후퇴하고 막 이런 일이 보이니까 사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제사장에게 기도 그만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4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사울은 이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올바른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올바른 리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계속 오판하고 판단 미스를 범합니다. 그는 계속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재앙이 오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상황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끊임없이 실수에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요나단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가 도대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전혀 그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냐면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모든 군대들 다 금식.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뭐라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서원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서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스스로 그냥 막 던지는 서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사실 성립하기 어려운, 성립조차 되지 않는 그런 서원이었다 하는 거죠. 이런 서원을 했다는 소식을 요나단은 이 한참 뒤에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울의 이 서원은 정말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서원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선봉장에 서야 하는 사울이 오히려 이 전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리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제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공동체 전체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올바른 리더의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사무엘상 전체 또 사무엘상 14장 전체를 볼 때에 리더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 블레셋과의 2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한번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군대는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있고 또 사울이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에 사울이 서원을 이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오랫동안 굶주렸던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블레셋이 패배하면서 남기고 간 소와 또 송아지와 양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나 할것 없이 달려들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핏째, 그살 덩어리를 그냥 입에 넣고 막 씹어서 먹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백하게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굶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해서 몸을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한계까지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그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면 길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워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배탈이 나고 병이 나는 것은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병사들의 처지가 그러했다 하는 겁니다. 사울은 서원을 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을 해야 했지만 밑도 끝도 없이 덮어놓고 지키지도 못하는 서원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버리고 그냥 그것을 강요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효력도 없는 서원을 억지로 지킨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서원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서원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일방적인 서원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눈이 뒤집혀가지고 피째 고기를 막 이제 먹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끈 사울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뭘 했는가? 사울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모든 상황이 어물쩍 넘어갑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피째 먹지는 말아라. 이 말 딱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물쩍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서원을 해놓고 안 지켜도 아무 일도 없네. 별거 아니네. 하나님은 좀 굼뜨시고 민감하거나 민첩하시지는 못하신 모양인데 혹 하나님은 방관자신가? 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소원을 하고 일방적으로 어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도 안 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되었다. 잘된 것은 잘되었다. 정확하게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리더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더는 자기가 한 일과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을 잘한 일로 만들거나 자신이 한 일이 아닌 걸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좀 잘 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다 했다고 그것을 다 자기의 공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리더도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였을 때 그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수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리더가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과 하지 않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 신뢰는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는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핏째 고기를 먹는 상황들 가운데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리한 서원을 하나님께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서원을 철회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사건을 그냥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서원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공개한 서원은 유지되고 있지만 핏째 먹은 것은 그냥 없던 일처럼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의 전쟁에서 거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서 마지막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때에 사울이 그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께 물어라. 우리가 지금 올라갈지 말지 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사인도 주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이 계속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전혀 제대로 경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앞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아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끌어당기고 어쩔 때는 서원하고 어쩔 때는 어물쩍 넘어가면서 막 이것을 이용해 먹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사울이 뭘 하냐면 이게 진짜 점입가경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걸 보니 우리 가운데 죄인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를 색출해서

죽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데 사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제비를 뽑으라고 하니까 제비 뽑는데 또 자기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제비를 뽑으라고 하니까 누구 하나는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아무 잘못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이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딱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요나단이 딱 뽑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사울이 다 보고 나서 그는 자기의 죄악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마음과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무모한 소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는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막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고 결국엔 요나단을 뽑히니까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요나단을 뽑혔을 때에 이제서라도 마음을 돌이켰어야 됐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뽑히도록 하시면서 사울의 이 모든 행태에 브레이크를 거시는데 사울은 다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질주합니다. 요나단을 죽이려고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은 눈이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주역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요나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구나. 근데 지금 사울이 요나단을 제비 뽑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어물쩍 넘어갑니다. 도대체 어물쩍 이게 왜 이렇게 어물쩍 잘 넘어가는지 그냥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는 분명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요나단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꿀을 조금 찍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 소원을 그대로 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핏째 고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들 다 죽어야 합니다. 그거 안 먹은 사람 없는데 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한 애초에 사울도 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 죽일 수 없다고 막아서니까 사울은 또 어물쩍 넘어갑니다. 리더가 갖춰야 될 세 번째 조건, 그것은 뭐냐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만 하는 리더는 리더가 아닙니다. 반드시 올바른 행동을 하여야 그가 바로 리더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은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하려고 한다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하는 겁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이야기도 쉽게 하지만 남의 이야기도 쉽게 하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본인이 직접 보고 확인한 것도 아니고 책임질 일도 아니면서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어야 됐다 저렇게 했어야 됐다 막 비난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한 소원도 스스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자기가 한 말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경하게 막아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무언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못 이기는 척 그냥 져주면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리더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나누어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 짓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리더다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도록 하는 것, 이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는 자기의 권위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원도 하고 기도하고

0: 그랬다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가, 백성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어물쩍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이미지로 보이기를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그가 굉장히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4장 이 긴 이야기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아주 돋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들 가운데 왕의 자리에 있었고 모든 권위와 권력이 있었던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한다.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은 꼭 지위와 권위와 권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또 우리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지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하고 또 죄짓지 않도록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지위도 권위도 권력이 없어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이와 같은 리더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올바른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58-8411번, 지역번호 02-258-8411 울산 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였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비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할렐루야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3875-480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꿈을 먹고 살지요 어린이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촌 근린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신나는 놀이와 체험 부스,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전하교회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10월 25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의 저자 김희아 집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3331번 지역번호 052-235-3331 울산 전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21세기 울산공동체운동에서 제12회 울산시민 대화합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울산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화합의 장으로 마련되는 이번 음악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1365번, 지역번호 052-292-1365, 사단법인 21세기 울산공동체 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선교 합창단에서 창단 4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11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축복, 주의 동산으로 등 친숙한 고전성가를 비롯해 마크 헤이즈의 불 속에, 우효원의 가라모세 등 성경의 이야기와 신앙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합창곡을 선보입니다. 창단 4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연주회는 전석 초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제21회 은광 아기학교가 열립니다. 보호자와 함께 아기의 전인적 양육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입니다.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수업 후에는 점심 식사를 함께합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울산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울산 땅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

0: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한국교회의 원로이시며 방송선교사역의 산 증인이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을 모시고 울산 땅의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는 시간,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열리며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전파사역의 간증,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헤스기야 왕의 기도가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기도하세요.
0: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통해 자세한 안내사항과 참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후를 찬양으로 채우는 예배의 시간, 오후 워십 남현웅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오후 3시는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든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양 예배의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계신 바로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위드힘과 함께하는 오후 워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심을 잘 알면서도 연약한 우리 믿음은 늘 흔들리고 또 넘어집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 오후워십 지금까지 위드힘 찬양 예배 실황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예배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드려집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하시죠. 남현용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울산 땅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한국교회의 원로이시며 방송선교사역의 산증인이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을 모시고 울산 땅의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는 시간.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

0: 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열리며 김장원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전파사역의 간증,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헤스기야 왕의 기도가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기도하세요.
0: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위로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통해 자세한 안내사항과 참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오늘도 찬양 이 시간은 엄선된 은혜의 찬양으로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찬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무리 구해도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자유가 넘쳐 보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 그러나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폭박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딘가 매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가늠한 여인인가? 본문에 의하면 세상과 벗이 된 사람. 그들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 야고보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로 귀결되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은 쾌락입니다.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인가. 오늘날 스포츠도 사실은 단순한 게임, 운동이 아니죠. 상업화되어 있고 흥행을 하고 또 거기는 도박이 있고 엄청난 사람들의 열광이 있습니다. 취미를 넘어선 거죠. 여러분, 그 경기장 가면 하나의 종교처럼 보여요. 도파민이 막 푹푹 풍깁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면에는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그 쾌락의 끝에는 술이 있고 도박이 있고 마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루한 걸 견디지 못합니다. 무엇이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리죠. 젊은들은 각자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습니다. 아이돌에 관련된 비싼 굿즈들을 구입하는 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행이 빨라요. 이 유행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죠. 열광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쫀고 지금은 아무도 안 찾습니다. 우리 집에도 누가 한 봉지 줬는데 그대로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을 먹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받을까 봐 두려운 거죠. 대중문화의 특징입니다. 한국은 유행이 너무 빨라요. 인스타그램이 그런 문화를 조장합니다. 지금 K-컬처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세상과 벗됨을 무엇으로 의미하는가? 세상의 문화 안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를 완전히 덩질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화, 이 세상 안에는 자기 중심적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그 문화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거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 문화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의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적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그냥 동성애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는 거대한 어떤 문화적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사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가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충성할 건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이 거대한 싸움판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문화를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문화들이 잘 반영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드라마나 영화들입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는 우리 핸드폰에서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디지털 종교 시대, 디지털 바벨론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디지털 뉴베지에서 포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숱한 영상물들 안에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루에도 셀 수 없는 무수한 영상물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물 안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로 가득하 있는 그 영화나 음악들 안에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가사들이 넘쳐나는데도 우리는 그냥 무심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 안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들이 분명히 있는 게 분명해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감정을 가지고 편협적이고도 노골적으로 신자나 교회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화의 실체를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희화화하고 신은 선하지도 않고 무능력하다고 끊임없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제끼고 거기에 무엇을 앉히는 거죠? 오늘 드라마를 보시고 도깨비, 뭐 마이 디몬, 주술사, 무당들 이런 게 얼마나 흔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라면 노골적으로 하나님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대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삶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저속한 영상물을 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를 보는 순간 나는 이미 세상의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따르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일의 팬으로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지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고 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친구가 되기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편지를 바울이 보내면서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진짜 통회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19절에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세 가지 지적이에요. 첫 번째,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입니다. 이 배를 말합니다. 자기의 배가 신이 되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먹는 즐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했다는 거. 여러분, 먹는 즐거움 있죠.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먹는 거. 탐닉한다는 거. 감각적인 쾌락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좀 더 뭐. 그러니까 배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니까 배가 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를 보세요. 이 세상의 모습이 뭐, 다 뭐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이리 틀어도 먹는 거, 저리 틀어도 먹는 거. 먹방.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전국 투어를 하고 해외 순례까지 하고 지나친 소비주의 문화. 마치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먹는 것에 모든 걸 거는 문화. 이 탐욕적인 시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을 때 식탐도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먹는 일에 지나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먹는 것으로 쾌락을 삼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먹는 것도 적당히. 그런데 탐식은 먹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먹을 때도 보면 정신없이 먹고 개걸스럽게 먹고 과식을 하고 무한 리필을 하고 미식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끝도 없어요. 통제하지 않으면 계속 볼륨을 올려야 됩니다. 인간이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문제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어도 곧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우리의 이 욕망. 멈출 줄 모름, 먹는 것에 생명을 거는 이 세상의 문화의 속성, 그게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행하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부도덕한 삶, 성적 타락.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돌아다니면 무엇을 합니까? 성적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탐과 성적 타락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 다 감각적인 거예요. 말초적인 감각을 만족시키는 삶의 패턴. 그래서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한 교부가 있습니다. 탐식에 빠지면 영적으로 흐려지고 욕망이 고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망 가운데 탐식이 먼저 들어오고 먹는 것을 계속 밝히는 게 찾아오고 이 혀끝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성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바벨론의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죠. 셋째는 뭡니까? 여러분,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땅의 일로 모든 생각이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 땅의 일이란 다른 말로 죄 짓는 일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삶. 하늘이 아니라 땅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땅에 매인 그 삶은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십자가의 원수를 모습을 보인 이들은 모두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버려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난 이전보다 세상과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과 멀어지고. 자, 야고보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쫓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쾌락을 쫓으면 결국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온다는 것이.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죠, 여러분. 사랑한가 안 하는가를 자세히 보면 질투 시기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다른 사람의 아내 깻잎을 떼어주는 거 열이 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신분이 분명해져요. 남편과 아내 관계, 둘만의 관계에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가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깊은 관계, 서로에게 주목하는 관계. 이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 두 사람 외에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면 안 되죠. 성령은 민감하신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길이 자꾸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니까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한다. 맹렬히 질투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독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불륜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해요. 뭐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불륜 사회. 자신의 아내를 두고 혹은 남편을 두고 다른 배우자와 사랑을 빠지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불륜의 원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행함을 책망해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왜 오락가락하느냐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끊임없이 올려놓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자주 버린 이스라엘, 최고의 남편인데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이스라엘을 행

세상을 향해 나아간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희귀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답을 6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6절에 우리가 눈에 띄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grace. 성경 안에서 가장 빛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은혜. 아마 이 은혜를 빼버리면 성경은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고 더욱 큰 은혜. 영어 성경을 보면 more grace. 여러분 큰 은혜란 뭘 말할까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큰 은혜. 이게 구원을 얻는 은혜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만 얻고 끝난 게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꼼짝을 못하는데 스스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상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탕류들, 이 약한 세상의 문화들이 마치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는데 무방비로 그냥 있으면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포로가 한번 되면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긴장감이 있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걸고 넘어질 일들이 한두 번이야. 이런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화력을 쏟아부으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자극적이고 얼마나 세상이 선정적이고 얼마나 세상이 음란합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경 한 절도 읽지 못하도록 현실로 돌아오면 내몰아칩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쫓아가다 보면요 기도할 마음이 어디 생기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은혜가 아니고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죠. 이전보다 훨씬 더 유혹이 많아요. 제 어린 시절과 지금 비교해봅니다. 이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져 몇 번 뒤집어진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자극적이고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 문화, 이 죄의 파도가 범람하고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유혹들은 우리의 힘으로 끌어내기 힘듭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친구가 된 사람이면 더욱더 어렵습니다. 육체적 쾌락에 중독된 영혼이라면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중독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중독사회. 강한 사슬에 매인 현대판 노예들. 내가 나를 못 이겨요. 청년들 보세요. 어딘가 결박되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힘들어요. 세상에 옛날 같으면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문화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 내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이 아직도 지금 뭔가 아이덴티티나 모든 게 사고가 체계가 형성되지 않은데 이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이 외로움, 찾아온 외로움, 우울증, 불안 정세 이 세상의 문화가 아이들을 덮쳐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청소년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겼냐고요. 이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대충 은혜를 받아 게임이 되냐는 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일 교회 출석하는 정도로 게임이 돼요? 게임도 안 됩니다.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성산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욕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은 더 달라고 기도해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문제는 둔감해져 있는 거죠. 은혜의 귀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에 내가 언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었던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보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요. 근데 엘리사가 엄청난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2장 9절을 보니 건너매 엘리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떠날 날이 다가오고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강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하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시대의 전설이에요. 레전드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소원을 가지는데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갑절을 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욕망이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도 힘들었지만 엘리사가 살아가야 될 그 시대도 만만치 않은 거죠. 엘리야라고 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도 많지 않은데 그 엘리야를 이어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큰가를 본인이 안 거예요. 왕실과 싸워야 되고 우상숭배와 싸워야 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고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갑절로 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앞선 세대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처럼 문화적으로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았던 우리의 내면의 욕망과 쾌락을 춤추게 하는 이런 문화가 없었던 밋밋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내게 했다면 우리는 그 선배들이 강구했던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몇 배로 구하고 구해도 이겨낼까 말까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엘리사의 이 기도는 당돌한 기도가 아니에요. 마땅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시대적 인식을 하니까 내 스승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영감보다 갑질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이 깨달음이 온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1세대들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은혜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요 내 은혜에 맥곱이 주어져야 성산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인생 어떻게 설명합니까? 야곱의 인생 그 문제 많고 사기꾼이고 잘 속이고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과 그냥 머리게임 근데 아주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넘어져도 일으켜주시고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하게 하시는 그게 뭐예요? 그 키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인생을 붙들은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룻기 흉년이 들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너무도 컸어요. 복음의 불모지 이 척박한 부산 땅 수용노교에 부어주셨던 은혜가 너무도 커요.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주셨던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고 추억 속에 잠겨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더 넓은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더 좋은 주차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큰 은혜. 사도행전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모여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강력하게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고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핏줄한 자가 없고 역사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공동체를 만들었던 힘이 모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말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한 겁니다. 강력한 공동체가 오신 거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있던 힘은 바로 큰 은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면 무죽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죠. 가끔 저에게 후배 목회자들이 제가 경험했던 부흥에 대한 얘기를 물을 때가 있어요. 그냥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았어. 그걸 묻는 거죠. 후배들이 하나님의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는 거예요. 제가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돌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재주가 아니고 제 실력도 아니고 제 뭐가 뭐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후배들은 항상 또 물어요. 은혜였습니다 말고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 가능한 설명을 넘어선 역사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는 지금도 흘러넘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요, 처음에 가서 볼 때는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끝도 없이 아마도 그 미시간 호수인가 위에서 그 큰 호수들에서 나오는 물들이 그냥 물줄기들이 모이면서 거기로 막 낙하를 하는데, 아, 엄청난 물이 그냥 끝도 없이 쏟아지는데 한 시간만 쏟아지도 엄청날 텐데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흐르고 또 흐르고 넘치고 넘치고.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폭포처럼 흐르고 또 흐르고 흐르고 또 흐르고. 여러분, 나야가로는 마를 날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한계도 우리의 연약함도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절에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여러분, 은혜를 얻는데 결정적 약점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계세요? 그러면 겸손한 거죠.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만심,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특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스스로 충분한 것, 나로 충분해. 그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의 순간이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 고난이 유익하다고 얘기하죠? 고난 자체가 유익한 거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게 되고, 겸손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겸손한 그릇에만 은혜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유혹입니다. 너로 충분해. 너로 충분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주시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충 종교적 의식과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세상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 정욕의 포로, 쾌락의 사슬의 메인 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순간적 쾌락에 무릎 꿇습니다. 나중에는 두 눈 다 빼앗기고 이방의 백성들에게 재주를 피우며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쾌락과 정욕의 힘은 우리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죄와 정욕과 싸워보세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배가 부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부요케 합니다. 힘든 길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을 뛰어넘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좌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신자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안 될 일인데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한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0: 우리가 억지로 겨우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출렁거리면 그냥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가진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선물, 그 은혜를 사모하되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전쟁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내 힘을 믿고 살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이 악한 세상 속에 매여 노예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말씀대로 살고 능력 있게 살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죄와 정욕과 싸워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으로 열매 맺고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멋있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주일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지역번호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그의 이름은 좀 낯설더라도 감염을 치료하는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란 단어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느 날 플레밍의 연구소에 동료 과학자가 찾아왔는데요. 명성이 높았던 플레밍이지만 여전히 그의 연구실 시설이나 환경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던 동료가 한마디 던집니다. 자네는 이런 허름한 곳에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발견을 했단 말인가? 만약 더 좋은 시설에서 연구를 했다면 더 엄청난 발견을 했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플레밍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한 번도 이 환경에 불평해 본 적이 없다네. 오히려 내가 이런 곳에서 연구했기에 페니실린을 발명했을지도 모르지 않나? 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플레밍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데는 정말로 연구소의 열악한 환경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주위의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 푸른 곰팡이가 핀 곳에서 페니실린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열악한 환경을 통해 위대한 발명이 이뤄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그 무엇 하나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하루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하지만 장미꽃의 아픈 가시마저도 감사.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투 미니스트리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된 미생물학자 플레밍 이야기 나눴는데요. 참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고 또 인도하시죠. 때로는 자연을 움직이시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계기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있더라도 쉽게 미래를 예측하고 급히 단정 지으며 지내서도 안 되겠지요. 하지만 또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차마 다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크신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선 감사, 미리 감사하는 그런 하루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84편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잠깐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주가 또 흘러가는구나 하면서 새삼 시간의 흐름을 실감하게 되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느 때나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사실로도 항상 감사드리면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요. 오늘은 풍성한 찬양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서 또 재충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저의 추천 선곡과 또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멘트를 최대한 줄이고 찬양으로 엮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들으며 귀로만 듣지 마시고 각자의 목소리와 영혼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감사함으로 9606번님의 신청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또 다른 찬양 함께했죠. Give Thanks, 돈 모엔의 곡으로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 나누는 같이 걸어가기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의 일상을 보내며 각자만의 우여곡절이 모두에게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보령 PD의 추천 선곡과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으로만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시며 주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하루도 빨리 흐르고 같이 걸어가기 시간도 벌써 끝날 때가 됐습니다. 끝곡으로 남성 보컬 그룹 크룩스의 찬양 오 마이가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울산 땅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한국교회의 원로이시며 방송선교사역의 산증인이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을 모시고 울산 땅의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는 시간,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열리며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전파사역의 간증,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백세 때 아들을 얻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헤스기야 왕의 기도가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통해 자세한 안내사항과 참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사람들 또 기록된 사건들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널리 나눠지고 있습니다. 물론 크고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성경 곳곳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시작해서 놀라운 일로 마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인 오병이어 이 작은 아이가 아닐까 합니다. 도시락 하나가 얼마나 큰 기적의 씨앗이 되었는지 말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고 내 손에 쥔 것이 정말 얼마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그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주님을 구하기 원할 때 그때 주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성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누리고 또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꿈이 있는 자유의 오 주님 나 주님을 함께 하셨어요. 아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아, 이것이 평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기도로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성께 하신 세 곡의 찬양, 김수지의 주 임재 안에서, 그리고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피아 워십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시편 142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혼자 굴에 들어가 숨죽이며 탄식합니다. 돕는 이도 없고 영혼을 돌보아주는 이도 없다고 말입니다.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애통함이 터져나옵니다. 전혀 기쁨으로 찬양을 흥얼거릴 상황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평생을 으르렁거리며 울분을 토하는 수사자로만 살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탄식은 오히려 더 힘찬 찬양을 하기 위해 배에 힘을 주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감옥 같은 동굴에만 갇혀있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주 하나님께로부터 분깃을 받을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마침내 실제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나오게 하사 정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시편 17편 7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탄식만 있지 않고 감사와 찬양이 더 크게 하옵소서. 오히려 주를 높이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렸죠. 먼저 소리엘의 다윗의 노래, 그리고 예라무엇입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생명수가, 성령의 불이 오늘도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세요. 자, 두 곡에 이어지는 찬양, 먼저 안산 칠이밥창단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콜로라도 남성 사중창단의 영어 찬양으로 Jesus is alive and well, 두곡 함께 하시죠.

Jesus is alive and well. 콜로라도 남성 4중 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끝으로 준비한 두 곡의 찬양. 먼저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이어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부흥한국 싱어즈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곡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의 기쁨은 세상이 그것을 불안하게 하고 죄가 그것을 흔들지라도 사랑하는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밤에 깨어서 촛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하인의 기쁨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바로 미리 누리는 기쁨일 것입니다. 자,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기쁨을 누려야 할까요? 바로 최후의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지는 못해도 사랑하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이 시간에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출발할게요.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 누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어디서 어떻게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는지 오늘도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이 시간 생각나는 지체들 있으시면 이 방송 공유도 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열려 있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응재 목사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 거룩 거룩 거룩 강신의의 찬송 들으셨고요. 아이빙 미니스트리의 믿음으로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으로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현진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수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1727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느니라. 아, 잠언의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가까이 있는 전도하기 쉬운 우리의 사람들을 잘 전도해야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에서 맛보는 게으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으름.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 공유도 해주시고요. 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도 보내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될수 있습니다. 자,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 모두 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양 듣다가 천국의 기쁨 회복되신 줄 믿고요. 또 주님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순서가 인생을 만든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솔로몬 왕의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제 갓 왕이 되자마자 그 한 20살 전후의 나이 때 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뒤이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할 일은 산더미 같지만

많았고 특별히 신하들은 아직 너무 어린 이 솔로몬을 다윗과 비교하며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되면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거 다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이 불편한 거예요. 왕이라는 걸 해보니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본인도 너무 힘들고 답답했든지 오늘 성경에 어느 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을 찾아가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일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지금은 기도하고 무릎 꿇는 일에 몰두하겠다. 그걸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때로 우리 삶이 분주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는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조언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솔로몬처럼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꼭 여러분 인생에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1,000번제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여러 성서학자들마다 1,000번제가 뭐냐, 매일 한 번씩 드리는 천일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재물을 1,000번을 드렸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1,000번제냐, 다소의 그런 논란은 있지만 제가 1,000번제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999번째까지 그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1,000번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이 뭐 이렇게 샤머니즘 종교처럼 1,000번을 절하고 1,000번을 예물을 드려라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다 1,000번의 의미가 있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엎드리는 걸 원하시는 그럴 때가 있을 거고 때로 우리 삶의 절제가 필요해서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것을 하나님 1,000번째로 여기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게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우리가 999번째까지 잘했을지라도 나머지 한 번을 채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1,000번이 맞춰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1,000번제를 채우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다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솔로몬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든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네가 얘기해봐라.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뭘 구하시겠어요? 오래 살 수 있는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부귀영화나 권력을 구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내 평상시에 불편한 원수들을 싹 이번에 정리하는 걸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주저함 없이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할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거칠 것 없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아버지 다윗처럼 능력도 없고 유능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잘 지키고 싶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울부짖음이 있는지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듣는 마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이 소경이 지체하지 않고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질문한 내용에 그가 서슴없이 대답한 것과 예수님 앞에 소경이 보기를 원한다고 서슴없이 대답한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금 솔로몬이 구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 마음의 자세나 솔로몬의 태도가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권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바로 시제상 이 사건을 겪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역사가 주목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때부터 펼치는 거예요. 이 사건 이전까지 솔로몬은 사실 존재 없는 솔로몬, 역사 속에 등장할 만한 그런 사건이 없었던 솔로몬인데 이 하나님을 일천번제를 통해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위대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구했더니,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잘 정했더니,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쭉쭉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잘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해야 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인간은 본능을 따라 살잖아요. 조금 더 놀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돋보이고 싶고,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자랑하고 싶고. 아무리 내일 시험이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 주변에 소위 잘 되는 기업이나 성공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잘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해야 될 것을 먼저 잘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내가 하고 싶은 걸한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혹에서도 해야 될 것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순서상 정하는 사람들, 그런 기업이나 그런 인물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영국에 브레이스퍼드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사이클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근데 영국 체육회에서 이 브레이스퍼드라고 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앉힐 때 영국 사이클 체육회에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80년 동안 올림픽에 나가서 영국 사이클 국가대표가 고작 메달을 2개밖에 못 땄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리더십을 찾고 찾아가지고 브레이스퍼드라고 하는 감독을 총감독으로 앉힌 거예요. 자, 이 감독은 감독이 되자마자 선수들의 패배 의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임하자마자 내놓은 슬로건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널 게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작은 개선을 쌓아가자,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자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잠잘 때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베개를 베고 365일 동안 자게 해요. 잠자는 것도 이것도 사이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선수들에게 손가락 사이까지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씻는 법을 가르치고 그걸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너희들이 사이클 선수니까 운동장에서만 사이클을 잘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사이클을 잘 타기 위해서 운동장 밖에서도 컨디션이나 너희들의 생각이나 의식까지도 무조건 궁극적으로 다 사이클을 타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모든 사이클을 맞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선수들은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감독이 우리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뭐 체력 운동을 시켜 주거나, 경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작전을 짜주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뭐 잠잘 때 이런 자세로 잠자라, 이런 베개를 써라, 뭐손 소독해서 감기 들지 마라. 맨날 이런 것만 가리키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저 교양 수업 받는 거냐? 감독은 우리에게 운동장에서 체력을 강화시키고 사이클 기록을 내도록 그 직선적인 일들을 시켜야지 뭐 이런 게 있느냐? 그리고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선수들이 어쨌든 간에 삶 전체가 운동장 밖에서도 사이클을 타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생활 습관들이 개선되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성적이 오르기 시작해요. 80년 동안 메달 두 개밖에 못 땄는데 드디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를 땁니다. 그리고 4년 뒤 런던 올림픽에서 다시 8개의 메달을 땁니다. 여러분이 안 놀래니까 계속할게요. 그리고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11개의 메달을 땁니다. 좋아요. 네. 80년 동안 두 개밖에 메달을 못 따던 그들이 감독이 바뀌고 선수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선수로서, 국가대표로서, 세계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고 습관화하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감독의 말에 선수들이 얼마나 짜증을 내고 반발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대신 해야 될 것에 집중하니까 놀랍도록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해야 될 일을 우선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주일도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은 절대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집에 가서 꼭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는요, 아, 주일날인데 늦잠 자고 뭐 아점 먹고 어디 가서 뭐 브런치 카페도 가고 싶고 오늘 조기 축구도 가고 싶고 등산도 가고 싶고 골프도 치고 싶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말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은 절대 교회 못 나옵니다. 근데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똑같이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도 주셨고 내가 은혜도 입었고 또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도 주셨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나온 거죠?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직분의 무게라는 게,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장로고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도 받았고 은혜도 입었는데 이 일을 나에게 맡겼는데 아, 내가 해야지, 나 없으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니까 그 습관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집안일 해야 되고 뭐 애들 뭐 저 주말에 특별 과외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버티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합니다. 제가 목사 되고서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그리고 막 욕하는데 보니까 그 놈이 예수님이더라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힘들지만 감당하면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감당하려고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한계에 부딪히면 도와주시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면 버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구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모세가 바로왕과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을 억지로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의 계획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비록 광야에 살지만 그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면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지역에서 인정받고 평범하게 살면서 행복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그게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강제로 그에게 그렇게 광야 40년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40년이 어땠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진짜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꼭 누구 같아.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날 것만 먹을 수 있도록 거두라고 하는데 꼭 몇 명이 그 말을 안 믿고 몰래 며칠 분량을 거뒀다가 썩게 만들고 그게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물 없다고 따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땡깡 부리고, 그 나중에는 가장 자기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될 가족들까지도 모세를 흔들고 험담해요.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낙심하고 지치고 더 이상 안 되겠는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 이상 이 백성들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몽땅 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0: 그 광야 40년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감당하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전쟁터 같은 곳이 광야 40년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40년을 버텨요. 그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 힌트가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에는 지금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모세를 잡아 죽일 듯 원망하고 소리치고 난리가 난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장면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때를 생각하며 40년을 버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니까,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40년을 버틴 거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거야 라는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는 인생, 솔로몬처럼 빛나는 인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부터 집 지면 난 이런 색깔의 이런 벽지를 쓰고 이런 전등을 달고 이런 인테리어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다 있잖아요. 집 짓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건물이 기초도 놓아지지 않고 골조도 완성이 안 됐는데 거기다 내가 벽지부터 갖다 놓고 전등부터 내가 뭐 인테리어부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해야 될 일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내가 갖고 싶은, 살고 싶은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겐 사명이죠. 그게 우리들에겐 소명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내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형편이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걸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 네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앞에 머물고 순종할 때 솔로몬의 빛나는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은 어디로 가든가요? 도랑을 파놓은 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의 인생의 도랑이 내일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두 가지의 우선순위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해야 될 일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선택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빛나는 인생의 축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지역번호 031-407-9191 꿈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다니엘이

0: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울산 땅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한국교회의 원로이시며 방송 선교 사역의 산 증인이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을 모시고 울산 땅의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는 시간.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열리며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전파 사역의 간증,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헤스기야 왕의 기도가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통해 자세한 안내사항과 참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할렐루야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3875-480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꿈을 먹고 살지요 어린이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명촌 근린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신나는 놀이와 체험 부스,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전하교회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예정입니다. 10월 25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의 저자 김희아 집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3331번 지역번호 052-235-3331 울산 전화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21세기 울산공동체운동에서 제12회 울산시민 대화합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울산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화합의 장으로 마련되는 이번 음악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1365번, 지역번호 052-292-1365, 사단법인 21세기 울산공동체 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선교합창단에서 창단 4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11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축복, 주의 동산으로 등 친숙한 고전성가를 비롯해 마크 헤이즈의 불 속에, 우효원의 가라모세 등 성경의 이야기와 신앙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합창곡을 선보입니다. 창단 4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연주회는 전석 초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제21회 은광 아기학교가 열립니다. 보호자와 함께 아기의 전인적 양육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입니다.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수업 후에는 점심 식사를 함께합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울산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헤리티지교회 노민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리티지교회 노민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투사로 일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또 종군 기자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사자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란을 발휘하고 또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또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그가 탄 비행기가 두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에 지성의 상징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62세 되던 해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쓴 헤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아 도전했지만 어느 날 그가 찾던 행복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허무감이 되어 밀려오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11살, 9살, 그리고 5살, 3살 자녀와 함께 남겨진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했는데 그녀에게는 손톱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공고한 세월이었지만 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 인생의 끈을 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종교의 힘을 한번 빌려보기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정초가 되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새끼줄을 치고는 복을 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토동댁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토동댁은 저희 할머니 태코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의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 첫 발걸음 옮긴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교회로 가는 길이 천리길처럼 느껴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누가 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 일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저녁, 매일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94세로 인생을 마감하실 때 40여 년을 어머니처럼 모셨던 자부의 품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도동댁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간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도동댁 교회 한번 나가보지 라는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은 인생들로 하여금 참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이런 것 같고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정말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까? 너무 고독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까? 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 할머니를 초청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0: 한 것처럼 오늘 선생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눠지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려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짐을 나누어 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3927, 샵 3927번 문자 메시지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정신과 의사 스캇 백 박사는 품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품위란 삶의 하강기가 찾아와도 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고통에 직면하면서도 무뎌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극심한 고뇌를 겪으면서도 제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다. 품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품위란 삶에 찾아온 고난과 문제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품위를 갖고 계신 분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뎌지지도 않으셨고 극심한 고뇌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던 품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품위를 지켜나가는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 찬송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은혜 찬송 지혜 말씀 시편 45편 함께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지혜 말씀 시편 45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시간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은혜 찬송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1: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 5학년 때 안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0: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1: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0: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0: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0: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1: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0: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0: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오셨나요? 말하지 못한 짐, 내려놓지 못한 무거움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찬양 가운데 오늘 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들려드렸습니다.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하루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이고 지고 왔던 짐들을 이밤 찬양 가운데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밤 우리 곁에 지금도 계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김수종과 조여진의 찬양, 그리고 조수아의 찬양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짐이 무거우냐.

0: listening, guys.
1: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김수종과 조여진이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은 소프라노 하은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곡은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준비했는데요. He will carry you.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울산 땅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한국교회의 원로이시며 방송선교사역의 산증인이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을 모시고 울산 땅의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는 시간.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열리며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전파사역의 간증,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백세 때 아들을 얻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헤스기야 왕의 기도가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통해 자세한 안내사항과 참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서방교회의 4대 성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의 진솔한 고백을 담고 있는 책으로 방황하던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내적 고백의 형태로 기록한 작품입니다. 제10장 온전함에 이르는 길.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것도 기껏해야 환영을 쫓던 내가 진실한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름다움에 이끌렸다가도 나도 모르게 나의 무기로 인해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와 고통과 함께 비천한 피조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의 무게란 곧 육신의 습관들입니다. 그러나 생각만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당신뿐이심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 당신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썩을 육체가 영혼을 짓누르고 세상적인 장막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정신을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창세로부터 당신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상과 지상의 모든 물체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허무한 것들에 대해 이것은 이래야 옳고

그것은 절에야 옳다고 말할 때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항상 변하는 내 마음보다 훨씬 위에 항상 존재하는 불변하고 진실된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서서히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물체에서 육체적 감각으로 인식되는 영혼으로 한 걸음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내면의 영역에 다다랐습니다. 비록 짐승에게도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육체적 감각은 내면의 영역에 존재하는 영원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내면의 영역에서 나는 다시 사유하는 능력에 이르렀습니다. 사유하는 능력은 육체적 감각이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나는 이성적 사유 능력 역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그 자체의 예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이때까지 사고 습관을 버렸으며 모순적인 환영에서 풀려났습니다. 나는 무슨 빛이 비치기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변하는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외쳤는지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든 알아내지 못할 경우 변하는 것을 제쳐놓고 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제야 비로소 피조물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된 당신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당신을 향해 있지 못했습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다시 내게 익숙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지 주님에 대한 달콤한 기억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맛있는 음식의 냄새만 맡고 먹지는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되시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독생자시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 힘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심령들이 마실 수 있는 영적인 젖이 되셨습니다. 그는 실상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지혜, 창조주 본인이셨습니다. 그래도 겸손하지 못한 나는 진히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하신 분을 내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것들보다 훨씬 뛰어나셔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친히 일으키사 자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천한 세상에서는 자신을 위해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우리에게 거할 곳을 마련하사 순종하는 자들이 겸손을 배우고 그에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우리처럼 가죽옷을 입고 오신 것은 교만한 자들의 자만심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곤비하게 쓰러지게 하시는 것은 그를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며 우리를 일으켜 그와 영원히 함께 하늘로 들림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이해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한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것은 비록 인간이지만 영원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 속에 어떤 신비가 숨어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모습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지니셨고

하셨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걸으셨으며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셨고 또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나 역시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어떤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팔다리를 움직이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않고

성경의 기록들은 모두 진실하게 쓰인 것이기에 난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그를 완전한 인성의 소유자이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리의 한 존재이면서 그 어떤 인간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완전한 지혜의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위로 받은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밤 그 위로를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웨스턴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 전해드렸습니다. 위로.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은 나와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면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반면 같은 슬픔을 지나온 사람이 건넨 짧은 한마디는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아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힘든 일이 언젠가 같은 일을 겪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아픔이 헛되지 않다는 것,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이 결국엔 위로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한웅재의 위로는 예수, 김도연의 돌베개,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위키 요해의 Because of Who You Are, 루벤 스튜라드의 Center of My Joy, 그리고 스모키 노르풀의 Dear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098번 쓰시는 분께서 제주 서귀포 신평리 마을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 너무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0778번님께서 병원에서 실습하는데 자꾸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오해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 제일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를 다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내가 뭘 잘못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이 일부러 넣으셨던 간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되고 결국

오래부의 서로의 결이 되어, 플랜팅 월십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그리고 509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님의 숲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오랜만에 아끼는 후배와 함께 차 한잔을 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사역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에피소드들, 그리고 특히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추억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봤었는데요. 누군가 함께했던 순간들의 추억을 나눌 수 있던 건 참 행복하고요. 또 감사한 일입니다. 추억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억은 영혼의 어머니이다. 톨스토이는 추억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그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추억은 인간의 영혼에 삶의 향기를 부여한다. 생각해보면요. 추억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요. 삶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추억과 기억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5절 말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생각해보면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은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았던 시간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예배의 시간들, 날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추억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빛나는 별들로 반짝반짝 비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예수를 따르는 길 이관욱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플레이트 한부영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추억을 쌓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오늘 점심 먹고 나서 한 후배와 오래간만에 차 한 잔을 했는데요. 그때 했던 묵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그 행복이, 그 추억의 향기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고요.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떤 소중한 기억과 추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겠죠. 레위기 26장 45절 말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1069 우물정1069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물론 새로 고침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절로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한번 보내주세요. 추억 보내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한만두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를 먹으면서도 추억을 나누는 것도 참 좋겠네요. 만두에 대한 추억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추억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든 사물이든 또 사람이든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추억은 인간의 영혼의 삶에 향기를 부여한다. 아, 여러분의 추억의 향기가 궁금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빛, 희즈윌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평소보다 몇 분이 더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추억에 대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서 한반도 선물 세트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참 추억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집안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 어딘가서 툭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물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거의 찍기 때문에 사진을 핸드폰으로 주로 보지만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책 사이에 어딘가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놨었던 이렇게 사진이 툭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정말 이럴 때가 있었지, 우리 애가 아우 이렇게 사랑스럽고 작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것. 추억의 힘 중에 하나는 그 시절로 마치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것 같은, 제가 중학생 때 사진을 보고 있다면 마치도 중학생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때 그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추억을 함께 쌓아갈 수 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사촌, 또 교회의 식구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영혼의 사귐이 있고요.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더 많은 소중한 추억들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

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누군가와 함께했던 그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한만두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받으시는 분은 링크를 따로 받으십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번을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버스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할 때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지만 저는 가끔씩 승용차보다 일부러 버스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자리가 생기면 앉아서 보고 싶은 책도 읽고 또 음악도 들으면서 창밖을 보며 휴식도 취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삶이 가끔씩은 마치 버스를 탄 것처럼 더디게 가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남에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믿음 안에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려 보이지만 주변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휴식의 시간일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이브로드 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옹기장의 예수 닮기 원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마이클 W. 스미스의 Above All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쉐릴 브레스웰의 His Eyes on the Sparrow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연희엘의 양의 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CC 와이넌스의 셰퍼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073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참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제 능력,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려다 보니까 부족함이 참 많은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 주관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 말이지요. 막막한 길에서 때로는 당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돕겠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그 약속을 찬양을 통해서 꼭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찬송 이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래서 나를 오늘도 지키십니다. 이 밤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포근함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가족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는, 아직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또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동포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가득하기를,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국의 극동방송 FM 채널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귀한 찬양을 듣고 계실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과 함께 나눌 은혜의 사연들은요,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입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어제 1550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송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어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민욱이 목사님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박종우의 음성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찬양이 한때 참 많이 불렸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르시면서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찬양이죠.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싶네요. 하나님의 은혜까지 전해드렸고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지금 2시 21분 20초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송 전해드릴 텐데요. 원주에서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3881 성도님이 신청해 주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대구에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2500 성도님의 김도연 씨의 음성으로 찬양 전해달라고 해주셨는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리고 아론의 축복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안양에 사시는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1030 성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렇게 세곡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을 이렇게 쭉 전해드리니까 저도 참 은혜가 되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많은 은혜가 됐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러빔의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나무엘의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네요.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 서울 도봉구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4600 성도님,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이 깼는데 언젠가 북한에서는 일부러 자기 전에 물을 마시고 잔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그렇게 북녘 성도들은 극동방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북녘의 성도님들은 이 새벽 시간에 저희 방송을 잘 들이다 보니까 특히 AM 방송을 자주 또 많이 들으세요. 아무래도 FM 방송 깨끗하지만 멀리 가지 못해서 저희 이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도 북한의 강원도 한 금강산 정도까지만, 그리고 서울 극동방송은 이 개성이나 해주 이런 휴전선 일대 가까운 지역까지는 아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제주극동방송을 통해서도 또 들으신 분들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방송을 저 북녘 땅에서도 누군가 듣고 이 새벽 시간에도 그렇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사연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전해드리면서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샵 1069번으로 문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내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해 나비오십의 음성으로 찬양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그 마음의 평강을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언제 들어도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하죠. 기쁜 일이 있을 때든 힘든 일이 있을 때든 문득 엄마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많죠. 특히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나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엄마의 사랑을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하죠. 최근에 북한이 고향인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엄마에게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살아가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와 자녀를 만날 수 없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겼죠. 엄마가 할머니가 됐어라는 이 소식조차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북한에서 온 한 자매의 증언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북한에 남겨둔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손주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죠. 가족이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당연한 그 순간들, 둔다는 평범한 행복마저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북녘 땅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또 남쪽에 있는 자녀와 부모를 기다리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선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긴 시간을 견디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함께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그 길이 속히 열리길 기도하면서요. 복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면서 10월 15일 목요일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의 말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147편 3절의 이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마음을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그 모든 눈물을, 그 모든 신음소리를, 그 모든 한숨을, 그리고 오랫동안 품어온 그리움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생이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남과 북의 모든 가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랜 상처를 싸매주시고 주님의 회복의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의 그 터전 가운데 역사되길, 복음의 사랑과 위로가 증거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네, 주의 보혈은 소진영 씨의 목소리로 먼저 찬양했고요. 피아니스트 이일호 씨의 연주 찬송까지 한번더 우리 보혈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곡의 찬송 더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후에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병에 물이 절반만 들어있으면 소리가 나지만은 물이 병에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은 입에서 말로 몸가짐에서 얼굴 표현으로 항상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은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가장 믿는 사람으로서 덕목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 최대 여객선 이름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타이타닉 호를 출항한 사건에 세계 사람들은 이목이 집중돼 있었어.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항해사는 해안 통제소에서 빙산을 주의하라고 하는 무전을 받게 됩니다. 딱딱딱딱 딱딱딱딱 무전을. 빙산이 내려오니까 조심하라. 긴급 타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해사는 거대한 타이타닉 호를 너무 신뢰하고 믿었던 나머지 선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박한 통제소에서는 계속해서 무전을 보냅니다. 빙산을 주의하라, 빙산을 주의하라, 도도독독독, 도도독독독 했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번 귀를 기울일 만한데 타이타닉 호에는 점점 빙산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0: 항해사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선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다군.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 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하겠습니까? 선장도 항해사에게 말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항해를 계속하게 교만. 1912년 타이타닉 호 불과 몇 시간 만에 침몰을 하고 맙니다.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706명은 살았지만은 1517명은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만은 입에서 말로, 말에서 몸가짐으로, 몸가짐에서 얼굴에서 항상 나타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0: 바람이 날려 버려지는 가랑잎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갖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 찬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숭배하고 섬기며 저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던 저를 택하시고 끌어내오시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죄의 근원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준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1: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편곡된 합창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영원 무궁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남과 북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찬양의 울림이 가득하길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에도 가득하길,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하루를 엽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이지만 아직 넉넉한 한낮의 높은 기온 덕분에 황금 들판은 더욱 바쁘게 열매를 내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요? 이를 위해 내 안에 개혁이 필요하다면 오늘 지금 또 이 시간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안에 임재하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대속의 주님 앞에 마음 정성 다하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데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드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의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빌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본문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문지기들의 구체적인 이름, 명단과 그리고 문지기들의 위치를 이제 배치하는 부분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문지기들의 명단 그리고 문지기들의 조직을 보면 모두 이 제사장 바로 앞에 이제 24장의 제사장의 반차 그리고 25장의 찬양대의 반차가 나왔는데 이 순서가 모두 24반차였죠. 근데 문지기도 동일하게 24반차로 진행을 합니다. 제사장, 찬양대와 같은 조직, 같은 원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함께 섬기는 소중한 직분임을 의미하지요. 자, 오늘 이 제사장과 찬양대에 이어서 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명단을 보면 1절에 제일 먼저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차가 나옵니다. 자, 고라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고라, 그러면 이제 사실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우리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고핫은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레위의 자손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그 고핫 자손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우리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슬렀다. 자, 이제 고핫 자손들이 모세를 거스른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모든 백성들의 중심에 서고 또 관심 받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면서 이들을 삼키게 하셔서 심판하시죠. 자, 그런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반역을 했는데 이 고라의 자손이 여기 문지기 성전 문지기에 들어왔다라는 건 충격입니다. 자, 근데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함께 죽고 배제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민수기 26장 11절을 가시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26장 10절에 땅이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이들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은 겁니다. 비록 이 아주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고라의 후손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사람을 문지기의 사명으로 중용하시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게 되면 비록 고라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차라는 말 자체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고라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이게 누구의 시로 소개됩니까? 시편 42편 맨위 표지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44절도 고라 자손의 시로 소개를 하고 45편, 46편, 47편, 48편 너무나 아름다운 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 시편 46편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시대를 49편까지 또 쓰게 되고, 또 이후에도 84편, 85편, 또 87편, 88편, 정말 아름다운 시대를 많이 남기죠. 그래서 이 고라의 사람들, 고라는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고 아름다운 시들을 남긴 참 귀한 자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귀한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삽 가문의 아들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셀레미아의 아들인 마다들 스가랴, 그 다음에 둘째 여디야엘, 셋째 스바랴, 넷째 야드니엘, 다섯째 엘람, 여섯째 여호와란, 일곱째 엘 여호에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이제 고라 사람들, 특별히 아삽 가문 중에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오벳 에돔의 아들이 나옵니다. 자,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부터 시작해서 총 8 아들, 부울레데까지 옵니다. 부울레데. 참 하나님이 이 가정도 참 복을 많이 주셨죠. 자, 8 아들 하나님께 삶을 섬기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지기로 세우게 된 것은 5절 끝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괴가 다윗성에 들어가기 전에 오벳 에돔에 3개월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신 결과로 이들이 하나님의 문지기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분을 위해 살도록, 그분을 섬기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다. 이제 오베데돔의 아들 이야기인데, 이들이 이제 또 뭐가 되냐 하면 중간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다 그러죠. 큰 용사. 자, 그 다음에 7절에 스마야의 아들, 여기 스마야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4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맏아들 스마야입니다. 그 맏아들의 아들들이 쭉 나오죠.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밧, 그 다음에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 스마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엘리후와 스마야는 능력이 있는 자다 그럽니다. 자, 능력이, 실력 있는 자라는 거죠. 8절에 이 사람들이 다 오벳에돔의 자손인데,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벳에돔에게서 난 60이명.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가문에 자녀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은 물질적인 복만이 복이 다가 아닙니다. 복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서는 것이 참 큰 복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물려줘도 그거 뭐 잠깐 잘못하면 다 날려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오벳에돔 가정에 복을 주셔서 능력 있는 아들들, 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아들들, 귀한 아들들과 자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무라리의 자손 중에 호사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장자는 시므리인데, 이 시므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본래 맏아들이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다 그럽니다. 원래 장자를 통해 이어져가는 믿음의 계보가 역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역전의 역사를 종종 다룹니다. 야곱도 막내였지만 형 에서가 받을 복을 역전하여 받게 되죠. 다윗도 사실은 장자가 아니지고 말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죠. 다윗 왕은 사윗 왕을 이을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망하자 이어서 자격 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역전의 은혜를 통하여

작전의 계보를 통하여 흘러들어가는데 그 은혜가 여기 문지기의 가문에도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문지기의 책임자들이죠.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자, 그런데 이 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무엇에 뽑혔습니까? 제비에 뽑혔다. 제비. 제비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비 뽑힌다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 참 귀한 일이죠. 이 제비를 뽑아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그 배우의 은밀한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 섭리의 손길을 신뢰한다는 의미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여건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마음과 자세를 포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다 제비를 뽑아서 성전을 지키게 하는데, 여기 그 14절에 셀레미아는 동쪽,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뭐라 그럽니까? 명철한 모사. 아, 그러니까 이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건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명철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베데돔 쪽은 이제 남쪽을 뽑고요. 아들들은 곳간에 뽑히고,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았고요. 자, 그런데 이 문지기의 역할을 보니까 17절에 동쪽 문에는 레위 사람이 여섯, 북쪽은 넷, 매일 넷, 남쪽은 매일 넷, 곳간에는 둘, 서쪽은 이제 큰 길에 네 사람, 뜰에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인원이 조금 다른데, 동쪽이 여섯입니다. 북쪽과 남쪽에 비해 제일 많죠. 그 이유는 성전 동편이 주 출입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치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의 손길로 제비를 뽑아서 배치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이 성전 문지기의 이 반차를 따라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런 거 보면 이 성전 문지기는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교회에 저 구석구석을 정말 말도 없이 묵묵히 또 청소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가 조용하고 사람이 없을 때 제가 교회에 들어오면 아니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하고 또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라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는 것, 저 구석에 허드렛 일이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죠. 그리고 또 이 일을 감당하는 분들 보면 실력 있는 분들이거든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지혜롭게 청소하십니다. 단순한 화장실 청소가 아니라 노하우가 쌓여서 지혜롭게 하세요.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들을 사로잡고 계신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지기들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비록 문지기라 하더라도 화려한 제사장, 화려한 찬양대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놀랍게 묵묵히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여기냐? 왜 하필이면 내가 이거냐?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있느냐가 아니라

0: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분지기를 많이 세우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성전의 방비에 쓰임받는 이들의 수요가 막강한데요. 그 직임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문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정하니 이 또한 불평의 소지도 없습니다. 이 공평의 시작이 예배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드릴 수 있는 중요함으로 자리한다 생각하니 더욱 은혜가 됩니다. 그 중에 살레겐문이라는 분은 제사 후 남은 찌꺼기를 모아 성전 밖으로 내보내는 임무를 맡아 충성을 다하네요. 허드렛 일처럼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임무일지라도 불평 없이 성실히 해내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간다는 생각에 머무르니 저의 작은 임무도 다시 한번 감사로 돌아보게 됩니다.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죠.

아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든 조직을 정비하고 기준을 정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은 다윗왕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는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세상의 죄와 죄악의 굴레, 죄책감을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모든 죄인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375장, 새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란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의 무죄를 확증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 찬양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두 곡의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승리의 삶을 보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이론적인 진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적용되고 누려야 할 실천적인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 삶에 적용시키고 누림으로써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의 죽으심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울산 땅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한국교회의 원로이시며 방송 선교 사역의 산 증인이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을 모시고 울산 땅의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는 시간,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열리며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전파사역의 간증,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헤스기야 왕의 기도가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통해 자세한 안내사항과 참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신앙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합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착각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의 크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시지요. 신앙의 깊이는 열심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열심은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지만 진심에서 나온 사랑은 끝까지 남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에서 멈추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매일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관리한 시간을 TV 보기, 낮잠 자기, 간식 먹기와 같이 사소한 일에 사용한다면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비즈니스 컨설턴트 친링추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간을 관리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은 친링추가 말한 제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다섯 가지 팁입니다. 첫째, 자기 능력을 알아라. 못하는 일은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둘째,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라. 3시간 걸리는 일을 2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셋째, 흐름을 따라서 일을 하라. 집중이 잘 되고 있는데 시간이 됐다고 멈출 이유는 없다. 넷째, 시간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지킬 수 없다면 빠르게 취소하고 다시 잡아라. 다섯째, 일에 집중하되 시간에 집중하지 말라. 시간 관리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임을 기억하라.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수단입니다.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는 사람은 바쁜 일상 가운데 꾸준히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짬을 내어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세월을 아끼기 위해 올바르게 시간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의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안산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이도식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울산 땅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한국교회의 원로이시며 방송선교사역의 산 증인이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을 모시고 울산 땅의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는 시간.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열리며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전파사역의 간증,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헤스기야 왕의 기도가 왕의 생명

0: 사업을 15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집회.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통해 자세한 안내사항과 참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집회,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복음을 들고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갔습니다. 승리는 군사나 무기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담대함과 자신감은 그의 능력도 무기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습니다. 골리앗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도 더 자신감과 담대함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불안과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신을 안전과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꿔주는 보호장치가 있으신가요?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가진 재물, 현재의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은 평생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지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견디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 속에 놓인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되어 주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걱정, 불안과 좌절감,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에 담대하게 맞서게 하옵소서. 이미 주어진 승리를 선포함

지금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답답함, 영적 나태함, 식은 열정,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3: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은 첫째,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파하십니다.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라고 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모략이 없는 민족, 즉 분별력을 잃은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9절이 참 뼈아파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고하지요. 이들은 자기의 종말을 헤아릴 지혜조차 없었어요. 그러니 지혜 중에 지혜는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도래합니까?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서 만을 도망하게 했겠느냐고 하지요.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쫓기는 것도 맥없이 무너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주님을 믿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혈기부터 내니 연약한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왜 아빠 엄마는 변하지 않느냐며 수치를 줍니다. 회개 없는 내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32절 33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는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송이는 쓰고 그 포도주는 독사의 맹독과 같다고 해요. 주님을 떠나서 얻은 성공과 풍요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도구로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아닌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요.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오늘의 형통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34절과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원수들의 지배가 오래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방인들의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복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나요? 바벨론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긴 했지만 결국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지금의 형통을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 여기면서 우쭐대지는 않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은 무엇인가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은 둘째, 심판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35절까지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6절에서 반전의 은혜가 나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의 무력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해요. 자기 죄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어린 자녀를 벌하고 나서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부모처럼 말이지요. 우리 또한 죄 때문에 심판의 사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겪을 때도 있어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너지고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됩니다. 한 집사님은 자녀가 이 세상 것을 좇아 살면서 집안이 무너져 갈 때 남편과 자녀를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계기로 공동체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동안 자녀를 우상으로 삼은 자기 죄를 보셨어요.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를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판단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제야 자신이 붙잡고 있던 세상 욕심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이제 37절과 38절에서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고 말씀하세요. 내가 헌신과 정성을 쏟은 그 대상이 정작 위기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힘을 다해서 섬겨온 것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나요? 그 어떤 우상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힘들 때마다 피하는 반석은 어디인가요? 세무조사와 구조조정, 사춘기 딸의 수고로 교회 공동체에 인도되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심을 깨달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빚보증 사건으로 아버지를 원망하며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5남매 중 막내라는 특권으로 저만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기업에 취업한 뒤에는 물질 욕심으로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빚 없이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거룩보다 내 유익을 좇아 살았지요. 이후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었어요. 회사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시게 투자했는데 하루 등락폭이 억 단위가 되기도 했어요. 분별력이 없던 저는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다고,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다고 유흥업소에 가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거래처에 뇌물을 주는 영업도 하고 술 대신 골프와 선상낚시 접대가 더 건전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29절 말씀처럼 악행을 합리화했어요. 그러다 보니 검찰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보고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퇴직금을 은행 대출비를 갚는 데 썼습니다. 그때는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기에 물질 욕심의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큰딸의 심한 사춘기로 고난을 겪던 때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지인을 통해 저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이후 말씀을 들으며 37절 말씀처럼 하나님 대신 물질을 나의 피할 반석으로 여긴 죄를 깨닫고 돌이켰지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시는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저의 간증이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이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주식 투자와 불법 영업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 때문에 수고한 아내와 두 딸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해요. 우리 삶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전사처럼 싸우시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리석음에 빠져 자신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해 실족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자로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심판 중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열매를 따르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종말을 분별하지 못한 채 독을 삼키는 어리석음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0: 약속해 주십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오직 주님의 손에 저희의 생사와 복을 맡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응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할렐루야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3875-480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꿈을 먹고 살지요 어린이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명촌 근린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신나는 놀이와 체험 부스,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전하교회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10월 25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의 저자 김희아 집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3331번, 지역번호 052-235에 3331, 울산 전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21세기 울산공동체운동에서 제12회 울산시민 대화합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울산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화합의 장으로 마련되는 이번 음악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국에 1365번, 지역번호 052-292-1365, 사단법인 21세기 울산공동체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선교합창단에서 창단 4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11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축복, 주의 동산으로 등 친숙한 고전성가를 비롯해 마크 헤이즈의 불 속에, 우효원의 가라모세 등 성경의 이야기와

신앙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합창곡을 선보입니다. 창단 4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연주회는 전석 초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제21회 은광 아기학교가 열립니다. 보호자와 함께 아기의 전인적 양육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입니다.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수업 후에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합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울산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노예제도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악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사도가 이야기할 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악한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담겨있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이야기 오늘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자매들의 마음이 썩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무슨 개똥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뭘 이걸 순종을 해. 내 마음대로 내가 똑똑하고 배울 거 다 배웠고 경험도 많고 이런 지성인이고 지위도 있는 내가 뭘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동의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내 인생에도 주인이야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높여드리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한 권위가 있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권위 아래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봐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은 아내들을 향한 명령이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남편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2: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1: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이어서 바로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도 순종해라. 이렇게 오늘의 아내들을 향한 명령은 구체화되고 조금 더 이렇게 그 범위가 좁혀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 아내들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먼저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가정의 이 질서, 하나님이 원했던 질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상고해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일관됩니다. 빈틈이 없고 타협점도 없고 다른 생각을 할 여지도 없고 일관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많은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형제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머리로는 인정하고 알지만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 권위를 상대화하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선택들을 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명령과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마귀의 속삭임도 한껏 우리를 돕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경의 명령과 반대가 되는 불순종의 자리로 자꾸 안내하고 성경을 거스르게 한다는 것은 가벼운 주제 아니고 쉬운 주제 아니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명백하게 금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은 성도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규례를 정리해놨어요. 특별히 3항은 신자가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핵심적인 어구로 이렇게 정리해뒀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3항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다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신자나 로마 카톨릭 신자나 그 밖의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건한 사람은 현저하게 악한 생활을 하는 자나 멸망할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결혼하여 불평등한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고백의 근거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각주 처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함께하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7장 39절 때문이라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었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가르침이 성경의 아주 직접적인 가르침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전서에서 말씀하는 이 배경은 아내가 남편이 이제 죽어서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결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 것인가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의 뜻대로 결혼을 해도 되고 사람도 네 맘대로 골라도 괜찮아.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만 해야 해.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하고만 재혼할 수 있어. 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못 박아 두었어요. 또한 고린도 후서 6장 16절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은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지 않고 부차적인 증거이며 간접적인 증거이지만 강력한 증거라고 봐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네,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은 우리의 개혁주의 선배들과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신구약 성경은 일반되게 언약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해왔어요. 특별히 성경은 가정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근원적인 질서이고 신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언약 백성의 한 책무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결혼이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결혼에 대한 이런 세상의 관념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들을 거룩하게 길러내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우리 선배들은 무겁게 이 주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는 이 명령도 단순히 그냥 교회 입교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그 신앙고백서 후미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현저하게 악한 생활을 하는 자와도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못 박았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입교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결혼해서 안 돼 이렇게까지 못 박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기준들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 등록만 해? 아니야, 새가족 교육만 받으면 돼? 아니야, 학습만 받아줘? 그러면 괜찮아? 최소한으로 이렇게 많은 기준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면 아예 상관도 하지 않아요. 그냥 결혼은 결혼하는 거지, 좋아하는 사람하고. 신앙은 뭐 두 번째 문제야. 나중에 생기면 뭐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교회가 많이 지금 이전에 이런 선배들의 고백과 자세에서 물러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도 너무 선명해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죠. 주 안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깨가 쏟아지고 또 소원도 성취하고 남들처럼 재미지고 자랑할 만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결혼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언약자손으로 양육해서 가정이 작은 신앙의 공동체들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되고 이러한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개혁주의 신앙과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에 대한 이상이었어요. 내 가정은 어떠한 질서가 되든지 어떻게 자녀들이 키워지든지 자녀들이 뭐 말씀으로 훈육을 받든지 별 상관도 하지 않으면서 나라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우리 선배들은 안 했어요. 순서가 있었단 말입니다. 가정을 먼저 이렇게 이루고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낸 후에 그리고 나서 이러한 가정의 단위가 모여 국가를 이룰 때 이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상,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언약 백성의 후손들이 말씀의 권위 아래서 양육을 받고 훈육을 받는 것, 이 순서는 우리는 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가정의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은데 덮어놓고 말씀을 배워야지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질서가 지켜지고 이 질서는 말씀의 권위를 바탕으로 하고 그 질서 아래서 자녀들이 말씀의 권위 아래서 훈육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과 청교도 신앙의 가정에 대한 이해였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그냥저냥 살아가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나니 배우자는 신앙에 관심도 없고 자녀도 관심도 없고 그냥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문화를 따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나만 혼자 신앙이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 적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처지와 우리가 느끼는 이 연민의 감정과 상관없이 성경의 진리와 규범은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을 이유로 이혼하는 것도 역시 금지합니다. 남편이 신앙이 없어요, 이혼할래요? 안 됩니다. 아내가 신앙이 없어요, 이혼할래요? 그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오늘 권면의 배경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오늘 뭐라고 아내들에게 권면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교회가 가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정의 질서예요. 당시 시대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본문의 1차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옵니다. 당시는 오늘날보다 더 아주 심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가정의 종교를 가장인 남편이 다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정하면 아내도 따라야 하고 자식들도 따라야 하고 가정의 모든 이 종교를 남편이 결정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어느 날 아내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런 아내들에게 오늘 하는 권면입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신앙이 없는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이 질서에 남편의 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요구와 선택, 행동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주를 경외함으로 이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모든 이 땅의 제도에 관한 순종의 명령에는 주를 위하여라는 단서가 붙는 것은 맞아요. 남편의 결정이나 명령이 우리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죄악을 명령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따를 수 없겠죠.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믿지 않는 남편의 결정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아내들이라.

말입니다. 신앙이 없는 불신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뭐냐면 말이 아니라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너희는 그렇게 해라. 베드로는 명령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 안 가보던 교회에 가봤더니 따스함을 느꼈고 사랑을 알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 새로운 경험들과 이야기가 얼마나 남편에게 들려주고 싶었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말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명령해요. 더 이상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그를 돌이키라고요. 더 이상 말로 전도하지 말고 삶으로 전도해야 해. 여러분 이 명령 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할 게 뭐냐 묻는다면 바로 그 남편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앙과 상관없이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에게 순종합니다 라는 이 삶의 태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주의하면서 학자들은 이런 이제 경고를 하고 염려를 합니다. 혹이나 자매들이 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닐까?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잘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으로 돌아온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 남편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아내의 행동이 남편의 신앙 유무를 결정하는 결정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의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조종하려고 말을 많이 해왔다면 이제는 남편을 향한 순종의 명령을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보여줘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도 순종해라 라는 권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남편과 가정에 대한 분명한 질서를 정말 주셨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들에게 가정의 머리가 되는 역할을 주셨고 책임을 주셨고 질서를 정해 주셨어요. 아내들을 향하여서 성경에 일관된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을 존중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야 해요. 여러분이 남편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는 있고 많은 것들을 건의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지만 남편을 조종하려 해서는 안 되고 결정권은 언제나 남편에게 주셔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편들이 따라해 봅시다. 결정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에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지만 요즘에 좀 젊은 우리 핫들한 세대는 제게 많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육아에 대한 부담들을 나눠서 해야 하고 공평하게 일들을 하는 것까지도 다 이해가 되어요. 근데 남편들을 조종하려는 것들을 볼 때 저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바깥에 나가면 다 그러고 살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이거 안 도와줘? 그러면 나랑 같이 못 자. 이런 식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성적인 매력을 웨퍼나이즈, 무기화해서 남편과 뭔가를 조율해서 얻어낼 때 무기처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명령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명백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의 몸은 아내의 것이 아니고 남편의 몸도 남편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상대의 것입니다. 내 몸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방 써라. 기도할 때 외에는 기도를 위해서 독방을 쓰는 것 외에는 같은 방을 써라. 뭡니까? 부부간에 해야 할 부부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줄다리게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형제를 겁박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 하는 그런 행태가 예나 지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정말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 두 번째 주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인데요 두 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0: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1: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0: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여인들에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이 적절하게 이제 예쁜 옷을 입고 뭐 화장을 하고 이런 것은 보편적인 문화의 우리의 일상의 일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 복장 규정을 설명하거나 화장 규례를 가르쳐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의도는 명확해요. 여러분들에게 뭐 샤넬이나 구짜 막 이런 거 입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뭔가 하나씩 입을 수도 있어요. 뭐 재정 형편에 따라서, 경제적인 규모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를 구매하고 또 입고 단정하게 만들고 이쁘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고 꾸미지 말라 그랬어. 그래, 난 얼굴에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닐 거야. 립스틱도 안 바를 거야. 난 머리만 감고 딱 묶고 내 그냥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난 죽을 때까지 교회 그렇게만 다닐 거야. 여러분, 저는 그런 거를 명령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따라서 적절한 옷도 입고 적절하게 꾸미는 것도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당시에 이 세상 여인들을 봤을 때 여인들이 막 꾸미고 이 사람들에게는 속사람, 영혼, 내면의 가치, 성령의 열매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평생을 그냥 늘 외모를 꾸미고 그냥 치장하고 화려함 속에 나를 숨기고 이것으로 뻐기고 이것으로 자기를 과장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여인들과 너희는 같지 않아.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 외모를 가꾸고 옷을 치장하고 뭐 장신구를 사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돼. 그 얘기입니다. 어딥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옷이 아니고 우리의 금붙이가 아니고 우리의 재산이 아니고 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니까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이 참 흉내낼 수 없는 온유함,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단단함, 당당함, 따뜻함, 친절함, 그러면서도 비굴하지 않음, 이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열매 맺고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이 백배 천배 더 중요하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해하셔서 정말 나는 꾸미는 건 다 죄악이야, 난 아무것도 안 꾸미고 다닐 거야,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지금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내면을 가꾸는 게 훨씬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내면을 가꾸어서 내면에 신경을 쓰고 영혼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렇게 가꾸는 거, 그게 도대체 뭐란 말이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남편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1: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0: 아멘.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신앙의 역사 속에 대표적인 이 아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고 열국의 어미나 칭함을 받는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이 땅의 크리스찬, 이 하나님이 가정에 두신 이 질서를 가지고 있을 때, 질서를 말씀하실 때 아내가 어떠한 태도로 남편을 대해야 했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였다.

0: 종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이고 주님 이런 적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없어요.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생각을 한 게 창세기에 한 군데 등장합니다. 18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의도는 되게 명백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이게 주님의 뜻이다. 남편이 믿지 않을지라도 순종해야 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외모를 가꾸지 말고 속사람을 가꿔라. 어떻게 그게 뭡니까? 남편을 향한 순종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진심이라는 것은 티가 나기 마련이고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속마음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는 이 베드로는 명령의 타당함이 갖는 어떤 그런 의무감과 힘뿐만 아니라 사라의 태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태도까지도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결정이 되니까 말입니다. 겉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동으로 주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주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삶으로 우리는 속으로 다른 생각하면서 다른 행동할 수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면서도 이렇게 여러분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참 더럽고 치사한데 너 같은 인간 잘못 만났고 내가 내 눈 찔렀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의 입장에서 이런 말 들으면 더 기분 나쁩니다. 하지마 그냥 하지마 그냥 하지마 맘대로 살아 그냥 이런 말을 막 해주면 더 기분 나빠. 왜냐하면 기만당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걸 지금 베드로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속으로 생각할 때도 주라 칭했던 것처럼 남편을 향한 진정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다운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런 거 볼 수 없습니다. 유교 사회에 근엄한 아버지한테 짓눌려서 어쩔 수 없이 말 듣는 이런 거 볼 수 있지. 그 속에서 한숨 짓고 욕하고 화나고 한맺힌 거 이런 거 볼 수 있지.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보여줘야 할 질서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순종다운 순종의 태도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자매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이에요. 믿음의 자매들에게 진심을 담아 제가 권면합니다. 남편을 존중해 주시고 주님 말씀처럼 순종다운 순종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시고 그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부족하더라도 그 짐을 함께 가주시고 잘못되면 뒤에 가서 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또 남편 윽박지르지 마시고 남편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얼마나 민망하고 낯뜨겁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럴 때 또 나름대로 힘이 되어주시고 기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머리로 두신 남편의 권위와 이 질서가 잘 존중돼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가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이제 자매들 되게 힘든 시간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한 절은 남편들을 향한 명령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량에 보면 여섯 절을 아내들에게 막 퍼부은 것 같지만 한 절을 남편들에게 딱 이야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대하고 나면 이 정말 남편들에게 이 한 절이 아주 무섭고 폐부를 찌르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무거운 한 절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 우리 남편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1: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0: 마지막 가정규례의 권면은 남편들을 향한 권면이고 학자들은 한 절이지만 아주 강력한

0: 것 같지만 당시에 이 베드로의 글은 사회에 있는 모든 가정의 질서를 전복하고 이 그레코 로망 문명에 있었던 2000년 전 지중해에 있었던 모든 가정 규례들을 뒤엎는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아내를 그딴 식으로 폄훼하지 말고 그렇게 보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거나 가치가 떨어지거나 더 무지하거나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한 톨도 하지 않습니다. 남녀의 차이는 그냥 지어진 신체 발달상의 차이만 존재할 뿐 지적, 정서적, 감정적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남성에 비해서 열등하거나 뭐 누가 더 우월하거나 남녀의 성이 그것을 가르는 것은 절대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할의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가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을 질서라고 부르고 베드로는 지금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아내를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의 편견, 세상의 이념에 따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해라. 이게 첫 번째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지만 함께 유업을 얻을 사람이다. 이 두 번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체적으로 우리보다도 약하지만 하지만 함께 유업을 얻는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내가 받을 상급과 아내가 받을 상급은 똑같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면 이렇게 시상대에 이렇게 쭉 올라오고 단의 높이가 다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따라 걸리는 국기의 높이도 달라지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같이 공동 1등의 자리에 그냥 같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기업의 양도 똑같습니다. 5대 5일 겁니다. 왜요?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똑같이 존귀한 자녀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게 아내들을 바라보지 않지만 이 2000년 전 고대 사회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내는 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업을 얻을 사람이고 똑같이 기업을 상속할 너와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너와 똑같이 존귀한 아내라는 거 그거 잊지 마. 이게 여러분 두 번째 남편들을 향한 교회의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뭐냐면 아내를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무엇을 간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은혜의 방편인 기도가 메말라 은혜가 메마른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영혼이 자라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내 영혼은 자라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배운 대로 오래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내를 향하여서는 신앙의 유물을 떠나 남편에게 순종의 길을 가고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던 사라처럼 남편에게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정의 질서에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여러분 책무라면 남편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태도와 마음 이거 없이 너희 기도 응답받지 못해 너희 기도 난 듣지 않아 라고 명령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는 우리 태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993-3000번, 052-993-3000번 태화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우리들 교회 손윤상 목사님입니다.
1: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는 지혜와 기도의 무릎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에게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은혜를 베푸시어 모든 가정이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세워진 가정들을 통해 이 나라의 도덕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영적 대각성과 회복의 역사가 각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이 가을의 상쾌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좀 썰렁한 아침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침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궁금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헨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얼굴에 집중했다고 해요. 특별히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주님을 오해하고 믿음 생활을 오해해서 침울하고 경직된 얼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그렇게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서적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남겨요.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유쾌함. 거기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은 결코 칙칙하거나 지루한 고행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유쾌하고 찬란하며 깊은 기쁨.

즐거움이 샘솟는 길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인간적인 즐거움은 빼앗길 것으로 생각한다. 정말 지루하고 밋밋한 삶이 되는 것일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가짜 즐거움 대신 결코 시들지 않는 진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실체는 명확하다. 세상의 쾌락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물이 아니다. 헛헛하며 더 큰 갈증을 부른다. 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즐거움은 샘솟는 생명수와 같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신비로운 기쁨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왜 그토록 유쾌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친히 차려놓으신 은혜의 간증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굴에도 유쾌함과 감사함이 묻어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기쁨? 오늘 기쁨 찬송 메들리 함께한 뒤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쁨 찬송 메들리로 같이 했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주님께로 가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에 유쾌함과 감사함이 묻어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쾌함과 감사함이 묻어날 게 만드는 이 기쁨, 도대체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일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직한 양심이 주는 절대 평안이 있다. 남을 속이거나 모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곧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에 늘 맑은 기쁨이 흐른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내는 보람의 기쁨이 있대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면 금세 허무해질 텐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약한 자를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차오르는 그 기쁨은 어느 것보다 크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최고의 능력자와 친밀한 소통의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능력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오늘 그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의 그 자녀, 정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 기쁨은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주는 굳건한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느헤미야 8장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찌푸린 얼굴로 겨우겨우 하루를 버텨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쁨의 비결을 알고 하나님은 그 기쁨의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감사의 기쁨으로 걸어가는 오늘 복된 좋은 아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이 목요일 아침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의 소식들 전해지면 좋겠고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링크를 공유하시면 좋겠어요. 그 기쁨의 비결, 그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찬양 후에 만나볼 텐데 너무나 은혜로운 칼럼입니다. 아, 오늘 주제가요,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인데요. 여러분에게 잠시 후에 또 찬양 후에 함께 전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의 빛이 뚜렷이 보여질 것입니다. 또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기쁨의 간증이 되겠죠. 찬양 함께하고요. 잠시 후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패스미난 영어 찬송으로 같이 하시죠.

0: 패스미낫 인내하신 구세주여 은혜로운 찬송으로 영어 찬송으로 같이 했어요. 자, 오늘 목요일 여러분에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하는 인문학을 하나님께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주제가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혹시나 이 아침에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이 영상 링크 저희가 공유합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 단톡방 이렇게 공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분을 선정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같이 할까요?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을 하나님께 드리며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참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동창 단톡방에 누군가의 승진 소식이 올라옵니다. 축하 이모티콘을 하나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찌개 맛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은 한 시간 전과 똑같은데 내 처지가 갑자기 가난해졌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영국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그 뿌리를 지위에서 찾습니다. 이 책의 원제가 지위 불안인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드 보통이 말하는 지위란 좁게는 사회 안에서 차지하는 직업적 법적 위치입니다. 넓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의 가치와 중요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위에는 절대적인 눈금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는 남과 견주어 볼 때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지위는 본래 비교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위 불안은 곧 비교의 불안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덜 가진 것 같아서입니다. 한 시간 전과 형편은 똑같은데 찌개 맛이 사라진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하고나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비슷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곧 중거 집단과 비교합니다. 옛날 농부는 임금과 자신을 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근대의 약속

0: 속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비교의 상대도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자기 탓이 됩니다. 더 보통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가난이 무능의 표시처럼 여겨지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위를 잃은 것은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값까지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높은 지위는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위가 떨어져 아무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 곧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불안의 진짜 얼굴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400m 준결승전에서 영국의 데릭 레드먼드는 경기 도중 햄스트링이 끊어졌습니다. 혼자 트랙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관중석에 있던 아버지가 경비원들을 뚫고 트랙으로 내려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메달을 딸 아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쓰러진 아들에게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부축하며 결승선을 향해 같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지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존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리에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늘 불안이 넘치지만 매달 없는 자녀를 향해 관중석에서 뛰어내려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1: 주님이 뛰어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분명히 넘칠 수 있고 그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 같을 때 뛰어 내려오시는 그리고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오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할게요.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방송을 다시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영상까지 보시면 참 좋고요. 또 우리 가족들에게 공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나눠주십시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저는 10분을 추첨을 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을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오늘 이 문화를 하나님께 영상 링크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대단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소개되시는 분들은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 선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셨죠?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6501님 인문학 이렇게 함께 짧은 문자를 주셨는데 추첨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9274님 피디님,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저의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버티고 나아가는 현실을 걷고 있어요. 오늘 방송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답이 저의 마음 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출근길 운전 중 딱 한 시간만 허락된 저에게 있는 이 방송 시간, 운전 중이라 문자를 보낼 수 없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많이 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9274님께 힘내시라고 신앙서적 잘 보내드립니다. 우리 8982님, 피디님 저는 전주인데요. 은혜 받습니다. 인문학 하시면서 주파수 스티커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셨어요. 전북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아마 댁으로 주파수 스티커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책 선물로 응원할게요. 8961님께 선물해요. 극동방송 애청자입니다. 인문학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 링크 전해주고 싶은 형제가 생각나서 보냅니다. 아, 교회 잘 다녔다가 지금 잘 안 다닌다는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형제에게 이 책을 꼭 전할게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6341님 응원합니다. 책 선물하고요. 0635님, 비교 의식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니 자신감이 생깁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또 6073님, 출근하면서 늘 듣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방송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영 다녀오는 길 귀한 말씀 가슴이 찡합니다 하셨죠? 저희가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주셔야 저희가 인문학 링크가 갑니다. 그리고 한 분 더요. 0331님, 인문학 병원 검진 결과 오늘 있는 교회 동생과 기도 모임 식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예, 저희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고요. 우리 3058님께도 6501님께도 제가 선물 전합니다. 교회 권사님 남편이 암투병으로 힘들어하신다고 했는데 그 권사님께 이 책 드리고 싶다 하셨잖아요. 선물 전해 드리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불안에서 극복하는 법, 그 불안을 극복하는 법 오늘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오늘 홈커밍 데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

0: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울산 땅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

0: 김장원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전파사역의 간증,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헤스기야 왕의 기도가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기도하세요.
0: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통해 자세한 안내사항과 참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눈부신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요한 목사입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우리가 편지를 쓸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따뜻한 편지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학창시절이나 또는 젊어서 연애하던 시절에 그 편지 한 통에 마음이 설레던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군대 시절에 이 고참병의 펜팔을 대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얼굴도 모르는 여자분하고 몇 차례 편지를 주고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편지를 쓰는데 그 이름만 고참의 이름으로 쓴 거죠. 아마 그때 제가 대필이 아니라 진짜 펜팔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한 번씩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해봐요. 여러분 편지 그러면은 옛날 아날로그 세대분들은 정말 추억이 있고 그림이 있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편지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편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운 목회자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굳이 추천서를 다시 받고 뭐 그렇게 신원 보증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목회를 해서 믿음으로 잘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있지 않냐?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 아니냐? 근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또 양육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지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러분 이런 것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내가 바로 그런 편지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성경책 보나요? 안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를 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크리스티 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국제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의 내적 치유 강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아마 그 기숙사의 룸메이트가요. 남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이 룸메이트에게 꽃다발을 갖다 주더래요. 근데 자기는 꽃다발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 샘도 나기도 하고
2: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을 했대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는 왜 꽃다발 하나도 없나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 약간 투정 섞인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 문 밖에 한번 나가봐. 그래서 이분이요, 야, 누가 꽃 들고 왔나 보다. 급하게 이제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상하다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또 그 마음에, 너 밖에 뭐가 보이디? 이렇게 묻는 것 같더래요.

0: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요. 그 마당 정원에 아름다운 꽃나무가 있는데 그것 말고는 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원을 통째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꽃나무에 몇개 꺾어 갖다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통째로 준다. 이분이 거기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봄이 되면 온 천지의 꽃들이 하나님 주시는 뭐다? 꽃다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름에 그 푸르름들이 가을이 되면 온통 붉게 물든 그 산천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꽃다발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꽃다발로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을에 쓰신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가꾸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에 편지를 보낼 때 얼마나 그 편지를 예쁘게 보내려고 막 가꾸고 꾸미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정성스러운 필체로 쓰고 네잎클로버 넣어놓고 뭐 낙엽 예쁜 낙엽도 넣고 예쁜 편지지 고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라 그랬는데 우리 자신을 잘 가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자기를 가꾼다 그래서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늘 우리 입술에 희망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 씨가 뭐냐 하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은혜의 씨를 이 말로써 뿌리면은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정원처럼 그렇게 열매 맺게 되고 가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야, 저분은 정말 힘든 사람인데 얼굴이 환하구나. 정말 나 같으면 저렇게 못살 건데 저 사람 보니까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서 긍정적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있다 그래요. 남편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린대요. 우리 아내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아내들은 어떠냐 하면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다 나간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좋은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자들처럼 그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게 그게 지혜죠.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이야기, 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여러분, 양쪽 귀로 듣고,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2절 끝부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나를 보고 그걸 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전해져야 되잖아요.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러브레터를 쓰셨는데 그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편지를 잘 전하셔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237-1004번 열린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비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할렐루야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3875-480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꿈을 먹고 살지요 어린이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명촌 근린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신나는 놀이와 체험 부스,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전하교회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10월 25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의 저자 김희아 집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35국에 3331번, 지역번호 052 235에 3331 울산 전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21세기 울산공동체운동에서 제12회 울산시민 대화합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울산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화합의 장으로 마련되는 이번 음악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2국에 1365번, 지역번호 052 292에 1365 사단법인 21세기 울산공동체 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선교 합창단에서 창단 4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11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축복, 주의 동산으로 등 친숙한 고전성가를 비롯해 마크 헤이즈의 불 속에, 우효원의 가라모세 등 성경의 이야기와 신앙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합창곡을 선보입니다. 창단 4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연주회는 전석 초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제21회 은광 아기학교가 열립니다. 보호자와 함께 아기의 전인적 양육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입니다.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수업 후에는 점심 식사를 함께합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27국에 9000

1번 지역번호 052-27-9001 울산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오케스트라 무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악기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이나 비올라처럼 이 비교적 섬세한 소리를 내는 현악기는 앞쪽에, 트럼펫이나 트럼본처럼 큰 소리를 내는 금관악기는 주로 뒤쪽에 자리하죠. 물론 악기의 특성과 연주 방식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소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큰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앞에 나서거나 자신의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도 충분히 들릴 수 있도록 서로의 자리를 배려하는 거죠. 그렇게 각자의 소리가 어우러지면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의 음악이 완성됩니다. 조금 오래 걸려도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목소리만을 더 크게 내기보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자리에서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 바로 그렇게 모두가 큰 소리를 낼 때가 아니라 서로의 소리를 들을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시작할게요.

0: 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울산 땅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한국교회의 원로이시며 방송선교사역의 산 증인이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을 모시고 울산 땅의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는 시간.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열리며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전파사역의 간증,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헤스기야 왕의 기도가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기도하세요.
1: 11월 8일 주일 오후 3시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부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통해 자세한 안내사항과 참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복음화를 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초청 집회.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 오감 찬송가. 자, 오늘도 우리 오센 워십팀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센 워십 소개합니다. 강동구매교회 곽충민

0: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1: 네, 강동구매교회 곽충민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일 교수님도 함께하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쉽지만 오늘은 반주자에게 마이크가 닿지 않아서 이렇게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도 함께하십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자, 어떻게 한 주 좀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와서 네, 좀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오셨나요?
1: 네, 매우 평안한 한 주를 보내고 특별히 이번 주는 큰아들 때문에 네. 웃을 일이 참 많았는데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네. 뭐 특별히 학교, 집, 학원 뭐 이렇게 반복하다가 뭐 이번 주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루는 학원 마치고 밤늦게 왔나요? 와가지고 저보고 아빠 갑자기 아빠 별명이 생각났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2: 기대가 됩니다.
1: 별명? 그래? 아빠 별명이 뭘까? 이러니까 아빠 예수님이야 이렇게 내가 잘못 예수님? 너무 기분 내가 아무리 그렇게 거룩하게 삶의 모범을 보였다고 예수님? 정확히 다시 한번 들으니까 네. 예수님이야 아? 예수님
0: 너? 예수님이요? 네. 잠시만요. 아, 이게 무슨 뜻이죠?
1: 제 머리가 이러니까 아빠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걸 어떻게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예. 이걸 놀리는 건지 약간 예.
0: 저는 놀리는 거에 한 표를 네. 드리고 싶기는 한데 네,
1: 그래서 지금. 제가 대화 끝에 네. 뭐 그래 이 헤어스타일이 누구에게 가는가 한번 보자 제가 이렇게 대화를 마쳤는데
0: 아드님이시니까
1: 네네네.
0: 네, 아드님이 좀 뭐라고 반응하시던가요?
1: 네, 나는 아니야 라고 했지만 우리 아들이 둘인데 둘 예. 중에 하나한테는 갈 것이다
0: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1: 그래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대화를 마쳤죠 예.
0: 아, 오늘 시작부터 아주 빵빵 터뜨리고 계시는데,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셔서 참 다행입니다.
2: 그러게요.
0: 네. 너무 좋고요. 우리 아드님은, 네, 유전자의 힘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드리면서.
1: 그렇죠. 네. 아직 뭘 모르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을 잘 모르는 것
0: 같아요. 네, 목사님, 상처받으신 건 아니시죠?
1: 네, 아니에요. 네.
0: 표정은 살짝 상처받은 얼굴이시지만
1: 어차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0: 아멘, 아멘. 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길 바라면서 자, 저희 네 저희 오감 찬송가의 대장님이신 우리 교수님, 네 또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오셨는지
2: 일단 목사님의 큰 아드님께 네. 정말 기발하다. 오늘의 방송은 덕분에 너무 유쾌하게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를 먼저 전해주고 싶고요.
0: 정말요.
2: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기본과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일들에 있어서 뭐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어떤 시간들에 대한 개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만 지켜주면 되지 않는가, 나는 원칙대로 하자는 것뿐이다에 제가 매여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것들에 관대함을 베풀어야 할 때가 있고 그 방향에 있어서 유도리를 발휘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네. 융통성을 발휘하기에는 또 금전적인 것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맞물렸을 때 네. 나는 기본과 원칙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가를 고려를 하고 반드시 결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렸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모든 걸 다 떠나서 나는 하나님과의 기본, 하나님과의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내 입장 말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기본과 원칙은 무엇인가? 소희야, 너 그냥 기본과 원칙만 해.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줄 텐데 자체를 생각을 해보지 않았구나. 나는 내가 기본과 원칙을 상대가 지켜주면 굉장히 정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한테 나는 일도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한번 드려봅니다.
0: 이야, 근데 정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두 문장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네. 적당히. 적당히 넣으면 돼. 요리할 때 드는 가장 어려운 말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만 해라.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오감 찬송과 함께하면서 그 기준을 한번 찾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0: 오늘 찬송가는 어떤 찬송가로 함께하게 될까요?
2: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섞어서 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익숙했던 찬송가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찬송가 들어보지 못했던 영역에 들어가는 그런

0: 찬송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0: 562장 예루살렘 아이들입니다. 제목부터 저는 조금 뭔가 마음에 따스함이 왔어요. 예루살렘 어른들이면 안 됐던 건가? 그래서 예루살렘 아이들인가? 아이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순수함을 생각하게 되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오늘 찬송에 있지 않을까?
1: 네.
0: 생각해 봤습니다.
1: 저도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찬송가인데 목사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2: 저는 또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본 찬송 같아요.
1: 그렇죠.
2: 네.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찬양들은 많지만 뭐 거룩한 성도 예루살렘을 찬송을 하고
1: 네.
2: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게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21장에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1: 네.
2: 아이들이 성전에서
1: 네.
2: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성전 지도자들은 그걸 매우 불편하게 여겼지만 그렇게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곡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1: 네.
2: 그 당시에 가장 유대 사회에서 볼품없고 약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사람의 계수로 들어가지 않았던 존재 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를 찬송하게 하신 거죠.
1: 아멘.
2: 그것을 통해서 이 찬송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가장 낮은 자까지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찬송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낯설지만 그래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찬송가 먼저 듣고 오감 찬송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예루살렘 아이들 찬송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감 찬송가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나눌 찬송가 562장 예루살렘 아이들의 가사는 예수님을 향한 예루살렘의 아이들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이들의 순수함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불편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0: 아이들의 찬양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찬양받으실 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위나 능력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입술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가는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아멘.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제가 눈을 감고 목사님의 음성만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도 깊이 새겨진다라는 그런 감동이 깊이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말씀이 가득 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찬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기본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2분의 2박자입니다. 자, 오랜만에 정확하게 풀이를 하자면 2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두 개 들어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박자를 두 박으로 지휘를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의 음표가 가진 박자대로 4분의 4박자처럼 부르시되 속도만 살짝 내어서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상단에 보통으로 빠르기 말이 모데라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어떤 느낌으로 불러주세요는 생략이 되어 있죠. 자, 하은 PD님 오늘 찬양 어떤 느낌이세요?
2: 일단은 두 가지 느낌이 들었는데 하나는 뭔가 동요 같은 느낌도 들고요. 두 번째는 살짝 캐럴 느낌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는데 순간순간 아 이게 그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호산나 그 찬양인 거지 라고 하면서 중간중간 집중을 하면서 들었던 그런 찬송가였어요.
1: 네, 빠르기 말 옆에 느낌표 말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어떤 느낌으로 준비하셨을까요?
0: 아마 그 하은 피디님이 캐롤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저도 문득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나 홀로 집에 영화에서 그
2: 케빈이
0: 이제 그 성당에 그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같이 성가대가 그 할아버지 손자인지 손녀인지 캐롤을 이 성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선율이 오늘 이 찬양 물론 그 아까 들었던 우리 찬양이 여성 입으로 불려져서 좀 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롤 느낌도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들이 저는 요 곡을 대하면서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를 순수하게 고백하고 있다. 우리가 사실 아이들의 어떠한 것들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아이들은 말을 다 이해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본능에 어른들보다는 본능에 가깝게 표현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러면서 준비했습니다.
1: 자, 그렇게 여쭤본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행을 해보고 싶은 방식은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혹시 어린이 합창단 출신 계십니까?
2: 안타깝게도 전 아닙니다. 뒤에
1: 송은 선생님. 자, 크게 대답해 주세요. 어느 지역 어린이 합창단 출신입니까?
3: 양산
1: 어린이 합창단. 네. 목사님 어린이 합창단은 아니십니까?
0: 저는 그 어린이 합창단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케이스죠.
1: 그저 짧게 들어볼까요? 너무 궁금해요.
0: 네. 넌 독창으로 해야지 합창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1: 자, 여러분 요거는 지금 잘 생각해보니까 자랑에 가까웠네요. 이게 마치 그거예요. 네. 굉장히 유명한 솔리스트 첼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에 지원을 하시려고 가셨어요. 싫어한데 제가 이제 이름은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냥요.
2: 알겠습니다.
1: 그런데 떨어졌어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넌 우리 오케스트라에 맞지 않다. 넌 솔리스트로 활동해라. 함께 할 수 있는 작업의 소유자가 아니다.
2: 그분이
1: 너무 잘하시니까 잘해서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나눔에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너무 그 소리가 독보적이었던 거예요. 인 거잖아요. 목사님.
0: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2: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시네요.
1: 제가 정말 근거리에 그런 분을 모시고 있었네요. 또 마음이 기쁘면서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인이냐면요. 원서까지 써놓고 못

0: 모든 것을 준비했으나 당일에 목이 쉬어서 못간 아이.
1: 아, 정말요? 어머,
0: 네.
1: 세상에.
0: 제가 여러분들이 제 이번 주일 지나면서도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방송을 너무 잘 듣고 있다 그러시는데,
1: 아,
0: 순간 얼굴이
1: 감사하네요.
0: 화끈해지면서, 아, 제가 노래를, 이게 요즘에 나는 개그케이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 지금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산에 산에 진달래꽃, 이 노래를 참 육성으로 잘하는 어린이였다라고 어필을 해보지만, 당일 아침에 그 전날까지 연습을 너무 많이 시키신 우리 어머니께서 목이신 저를 보고 뭘 먹으라고 하셨냐면요. 날계란을 먹어라.
1: 그 어린아이에게요?
0: 얼마나 급박하셨으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던 합창단이었지만 도망갔어요.
1: 그럼요.
0: 먹을 수
1: 날계란은
0: 없으니까요.
1: 힘들죠.
0: 저는 그럴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추억의 합창단인데, 송 선생님 양산 출신, 어쩌면 저랑 만날 뻔하셨다는, 그쵸? 목사님은 들어갔다가 쫓겨나셨으니까 안
1: 안
0: 되고, 하은
1: 됩니다.
0: PD님 도전도 안
1: 전무,
0: 해보셨다.
1: 전혀 없어요.
0: 그럼 오늘 우리 꿈을 한번 실현해 볼까요?
1: 좋습니다.
0: 네. 오늘 그래서 먼저 우리 송은 선생님께서 피아노 선율로 한 줄, 그러니까 한 단락을 쳐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1절을 소프라노로, 그러니까 제가 신호를 드리면 거기까지만 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반주 없이 첫 줄입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둘, 셋, 넷.
2: 예루살렘아
0: 자, 그
2: 이는
0: 다음입니다.

0: 자, 파악을 하셨으면 우리 여기까지 어떻게 되어지던지 일단 우리가 담지 못했던 어린이 합창단의 꿈을 담아가지고 1절로 여기까지만 파트를 나눠서 한번
1: 좋습니다.
0: 와보겠습니다. 자, 송은 선생님은 그 소프라노 선율에 우리 하은 PD님하고 맥을 같이 해주시는 그 음량을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0: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우리의 목적은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네. 들으시는 분들께서 안심을 하시는 그러한 단계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합창 버전, 우리가 하는 건 중창이죠. 버전을 제의를 했던 이유는 함께하는 것의 묘미는 무엇인가, 내지는 함께하는 것의 어려움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하은 PD님은 혼자 하는 방송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저희처럼 다수가 함께하는 방송이 있죠.
0: 그쵸.
1: 사실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0: 네.
1: 이것의 장단점을 살짝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장단점이요?
1: 네.

0: 그 다수의 대상이 꼭 저희가 아니라
1: 네,
0: 누군가들과
1: 누군가.
0: 함께할 때 어려움이나 좋은 점.
1: 일단은 좋은 점은, 네, 훨씬 풍성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내용이나 아니면 음성이나, 왜냐면 저희는 항상 사운드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0: 네.
1: 그래서 풍성해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훨씬 더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서, 사실 PD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그런
0: 네.
1: 방송인데,
0: 네.

0: 그렇죠.
1: 많거든요.
0: 변수.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긴 합니다.
0: 그러면 목사님은 항상 혼자서 그 강단을 감당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떠세요? 이거는 누군가와 같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 갈수 있다면 누군가와 나누어 가는 것이 목사님의 마음에 안정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저 그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하시는 것이 너무나 잘 맞으세요?
2: 뭐 사실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 피드백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편한 분위기 속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설교를 강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해를 하고 또 듣는 청중들에게 또 함께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먼저 본문을 저는 이제 그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앞에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먼저 또한번더 읽어보고 오고, 또 다음에 들을 메시지를 또 파악해서 오는,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것도 장점이 나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자, 여러분께 여기에서 이제 송은 선생님과 저를 묶어서 제가 대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솔로 파트가 있고요. 앙상블 파트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확실히 즐거움이 있죠. 그렇죠, 선생님? 그렇지만 누군가가 본인의 파트를 정확하게 해오지 못했을 때 늘어나는 시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완성도가 덜 되어짐으로 인한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프로라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냥 잠깐 사담을 드리자면 동생이 조카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조카가 사춘기예요. 학교에서 어떤 앙상블 활동을 하는데 어느 친구들이 연습을 너무 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봤을 때에는 사회생활에서 옳지 않다. 일단 네가 전공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친구는 취미이지 않느냐였는데 조카가 말하기를 엄마랑 이모도 레슨할 때 음정을 지적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네가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소위 이모도 연습을 할때 누군가가 저번 연습에서 어떤 파트가 틀렸거든? 음정이 틀렸는데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근데 그 이모의 분위기에 무서워서 그 음정을 틀렸던 선생님이 여기 음정이 좀 이상하지? 이래서 이모가 웃으면서 그랬어.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정도까지의 워딩이 우리 프로 세계에서도 넘치지 않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제외하면 함께하는 것은 정말 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합창이나 중창에서 함께할 때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들. 제 생각에는 숨을 쉬는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나누어야 할 발음, 그리고 여기에 담아야 할 느낌까지 정도는 공통으로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 곡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 끝까지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파트를 나누는 것은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소프라노로 갈때 목사님이 오늘은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그리고 어느 곳에서 숨을 끊어갔으면 좋겠다. 요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오늘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좋은
1: 좋습니다.
0: 찬양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2: 기본적으로 이 곡을 부를 때 예루살렘 아이들 이네 마디하고 숨을 좀 쉬고, 그리고 또네 마디하고 숨을 쉬고 요렇게를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소리를 낼때어그네 마디 안에 가장 높은 음정에다가 위치를 맞춰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서울 구경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한다. 서울 구경을 당할 때 우리가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네, 느낌은 그렇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네 마디 안에 가장 높은 음정. 거기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예루살렘, 램이 가장 높은 음정이죠. 예.
1: 그렇죠.
2: 그램 위치에다가 처음에 밑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아이들, 이걸 라인을
0: 느낌이
2: 맞춘다라고 표현을
0: 옵니다.
2: 해요. 이것을 다 같이 지켜주셔야 되죠.
0: 알겠습니다.
2: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뭐 입모양이나 이런 것은 뭐 하품하듯이, 저는 뭐 보통 이렇게 합창할 때도 크게.
0: 그 아예 이후에 우리가 좀 특별히 많이 벌리고 요거를 좀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2: 원래 저도 이제 예전에 성가 연습을 할 때 가사를 먼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로 먼저 불러주시라고.
0: 아, 그럼 그거 한번 해보시죠.
1: 네. 아로.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아이들 끝나고 주님 찬송하였네는 여러분 철봉으로 치면 주님

0: 임찬송이 철봉인데 여기
1: 제일
0: 매달리지
1: 높은.
0: 마시고 철봉이에 이미 목이 올라간
1: 네, 그럼
0: 상태로
1: 더
0: 그렇게
1: 좋죠.
0: 네,
1: 더
0: 말씀을
1: 좋죠.
0: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아로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목사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1: 좋습니다.
0: 부탁드릴게요.

0: 네, 여기서 제가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곡이 특징이라고 할까요? 가장 높은 음정에서 내려오는 구조들이 좀 많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럴 때 높은 음정을 내고 나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음정이 바뀌는데도요?
0: 소리는 항상 앞으로 던지는 겁니다.
1: 이 장면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은 PD님을 딱 가르치시면서 나는 한 음정도 떨어지지 않겠다. 계속
2: 들었어요.
0: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방금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 호산나를 부르자 이 네 번째 우리 네. 단락에서 라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게 뭐 솔로 할 때는 뭐 자기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합창할 때는
2: 약간 보니까 표정이나 이렇게 입 벌리는 그런 정도나 네. 좀 유지를 하시네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서울 구경 하듯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2: 네.
0: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라인을 최대한 멀리 던진다. 낚싯대를 던지듯이 멀리 던진다.
2: 알겠습니다. 쭉,
1: 예. 자, 여기에서 음악인이 아니신 분은 우리 하은 PD님 한 분이시죠? 하은 PD님 방금 느끼셨죠?
2: 네.
1: 목사님의 어떤 생동감. 네. 이것이 목사님이 레슨실에 들어가시면 보여주실 모습.
2: 그쵸.
1: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을 때 저만 해도 손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이걸 계속 유지해, 유지해 이런 느낌으로 목사님의 그 어떤 걸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
2: 네.
1: 여러분, 함께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내줄 수 있는 리더가 우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지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곳이 내가 나와야 할 곳인지 아닌지를 알고 빠져주는 낄끼빠빠라고 하죠.
2: 네.
1: 그것이 없으면 앙상블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비록 마이크가 없어서 우리와 어떤 음성을 나눌 수는 없지만 반주로 함께하는 송은 선생님도 굉장히 공감대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피아노의 역할은 솔리스트보다는 정말 반주라는 역할에 들어가실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장 양보의 미덕을 잘 갖추신 분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렴에서 제가 오늘 이 곡을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 이, 들 사이에 숨어있는 이 4분 쉼표들이었습니다.
0: 네.
1: 저는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라고 유연하게 레가토로 부를 수 있잖아요.
2: 네.
1: 그런데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아이들한테 명령하는 건가? 사실 권유를 하려면 예. 들아 다 찬송합시다로 바꿔도 되지 않나 조금 나한테 시키는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2: 네.
1: 거기에서 제가 더 담아보고 싶었던 느낌은 목사님 만약에 여기에 이 테누토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다면
0: 네.
1: 아 이 틀 요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음을 충분히 늘려서 근데 만약에 이 쉼표를 정말 그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딱 쉬는 부분이잖아요. 아 이건 스타카토 같은 느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목사님이 지휘자라면 지금 여기에 저희한테 어떤 테누토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스타카토 같은 느낌의 노래를 하라고 하실까요? 시키시는 대로 하려고요.
0: 사실은 저도 이거 여러 번 이 부분을 불러봤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게 되면
1: 네.
0: 그냥 아, 이, 들 이렇게만 연주가 되어지거든요.
1: 네.
0: 그런데 사실은 이 스타카토라고 하든 레가토라고 하든 호흡이 먼저 가고 소리가 가는 거예요. 배에 힘을 먼저 주고 소리를 참았다가 아, 아, 이, 들